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달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디마탕 퇴다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주바 겐더시규 팀러 디마제기 쿠류 상부시 준글

0: 三九六三比，短距离控制，第二场。最多点别偏重点喷油，第二些。三九六本地滚球，三九七，胖子。三九六本地滚球，三九七，美容。他的天气三十不等于，偏重农村养成良好，河北农村。三九六三比，三九六全队里赛，三九六本地滚球，新的是。
1: 샴라모트 선교권도 근종 레젠케 제대한 조회 차시에 비한 낭첸케 낭대원 고주토 라사총계 청관추소 럼수르 지링케 총미 초월 조나 진버 시크베 친소식 년전 쇼인 편종 라사 청관추 장수 람진케 창월 남잠토 오팅팅케 럼수르 지링시 총미 토강 최도 차유 준신기 론답 개바타 메도 럽도 시에베 지링티낭 겐고 카세키 준신키 시리포도 진주 면제 체베타 초고조 탕진토 제주로 루신도 로지 학잠콩 대가라타동 조준케니지 캥바타 장이 망부 제베 사동식 인버 수유 롱어르양 샤르미 제프식시 먼제 체리규급 네바르토 럼부티규급에 코류 조신치라 랑코르 조사양미 제 타고르키 총미 제소치신시에바타 사동티 투유 림부 폐주 땅 메베 림신 케닝 봉사라 교내
2: 芒措措罗三千七八千五百，芒措及三千里，恰就别为归属人。他在重建的对岗上，重建的重建组装区及区长于洋启三个班，空虚穷北极，我在三内三道都得些听马七八句，可有去那段我在推不马些，你过去亏中人把了，啷个就是关闭那段西道穷？听闻亏中人把中国推上芒布罗啷个没被，啷个就是那段了三六当米度，他在推上苍马了啷个也被，啷个抗中都交不提，军定西都交了些。 남자한테 제로 니동 자면 유시 접시 류진도 초보라 어준 최고 초보탄 명아라 초보제 조보탄 랑고르 조세 알레 리툭 시네 조두 레툭 코림 대변아 비신 유시 아주 코류기 내든 타주 최고 맛에 타동 망초기 고고 응어라양 뚱고 니고르키 총미 망치원이 갱군 힘배 삼자라 돌린 체급 창매 참잠 치사탄 고르시에 잡사시 고배 저와 뚱기도 테르딘 지린 테레 탕진 충우시 챙아 차르고 제법 맛에 타동 류종 요체탄 지배 루지 쿠
3: 양구디체리미장창마르코웨디구이키조싱링시준비시제남장기기고와저시사왕키시시참대리듀표계롱텐키성교르권두근종시베리세나처지슈베나둔창마니루슈신비인레젠디좀지긴고니마츠린라타시피제르친구랑게니니마츠린라타푸사름디라니시렌제슈니자고라
4: 中国新编语歌《偏重言浪语歌》。
5: 谈的你毕竟去出国不打打击。感恩神谷。生意那么错，连接公开上。 샴라부부종네가문예선교년주시구인개된투지진호구총기사라람삼진키남자어준체유토추고기디자차신어준차자우우치신유비호구총기키아주시존에짐주망주레지시인병원에남자족준론조기련주지외각제툰섬소립유비어주부츠텁스두마딘송체네레유텀진체디부제타뉴제견린치신유비사라람삼진네 去年西镇跨栏区蔡西新专门谈，沿路长过车都改新，老家我你这段谈，长期南车下东，忙做了得的专托不接客，各在忙区来这些人，南车专用铁，设备不妥为，增长多运行，确定人民区来过也忙过别过别，而专家在铁，接单客，南山来这里托运不接。
6: 他是南后街正中开发的铁东南国塘部铁泥土，他是南东个村有些铁东冷地铁，他是浙江绥中康南国做的。上面观塘永不拉嘎索，后街地位正中开塘，人力从东开忙不，地段切脱，土最点开土到端塘，南点开土岩索外，电价继续切到拉达切一边，追不错，电价越拉，得地位继续协助住有些。
5: 개도진지심초실퇴외루지퇴진시하사르니유지타딘기루지퇴진네진도주베츠응아님파니규임지미래외콩니외과회퇴진타타딘기루지퇴진기총미남라조선체유야구시코둔체유라하세나바칸리원바체유지
6: 你对那句冲击去推个级别成员美丽大国操别湖南土朝鲜塔给他西林居宫冲击去美丽来吞索温吞娘娘都是他老将级别湖南塔陪你去美丽卡给忙做完了中午塔别人娘这节永久的规定听不听听着不见去那句啥子组织却叫了吞金家有些你对日无期总去重庆汤金土 昌县甲国给新社对目相伴忙做他与国王忙不息地干了新社来热他忙随用着推进各种节气吧里边不是结果比喻图得多昌县新社给出完牛是他心着团结我们许下人类真可日子差不多七个月所岁内日期人类与国给明强对于不是第六老对图给用给社会人不他社会人不言给冲击 宋家宋家宋家也可能不在那边宁唱给都在提推崇不来家间内西藏啊透露清于不他给用给社会人不他社会人不言给做出清业金啊没把所图于不是宁儿给用说这苦有人贵得些千里设计写到他怎么做于不他你在这包做军工大动内部图内可古身别地贵圈动宋东你给顿去推你准心的
5: 崇密推进去你给习主席怎么了偏不投入不是你现在嘛朝鲜都家对中国雄族康他澳洲主席家对中国雄族康你家面都家对中国雄族康所给个忙不家对让给给雄族康他破年错不卡给给顿给年龄从的所切过忙不变呢中国五年呢老顿就顿顿可玩顿不起去不是给顿给虽然在军我不生你接我他在去
6: 给家我不用动我说忙边四句热不他人吧拉达切别卡了三年卡起在句可是不那做他四句四句一样送位给顿年岁人去冲着孙秀拉巴给你预备给顿年岁人去在句冲着出去退步预备给我们在内给个给四句修堂电吧热流域你对单位他留卡西别同人为给别人过同处处给你这样的 在军我不生你结尾可是盟约给对空你来叫我提规定给你不清不退约咸阳给对人去人力他如果给在军到位拿三年看去人力如果当结尾结果听你这下怎么你可以不他人当过同住送他去做切断认为在军进修追不说钱呢冲为他如果话了当过天外忙我扩团去的娘们也不是用我去给不是三年那么做
0: 天地刚硬生有年纪许差想不到第一个来过年过去许别你才行的没去年生了呢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 中国古今有感呢，通过不给代码，写了呢。既然这你得理先呢，俺就拿去。写文章，留我记古记，除了我记记。

0: 자산 대비생의 남소 공감사 단남부 수생 속배리젠디니 변조 롱친년친 내공 벽에 롱친 털이야 구지 수배 천재 능세 주임시배 젠디지 알리젠조경 슈켄 저가예
1: 알리젠조경 슈켄 저시게 빙이라
0: 난줄리젠디 락도 카바기 년체 주리 진디 속토네 투식토 세나토브리엘라
1: 난줄리젠디 레스타와타 락과 니머제기 쇼베 추즈 구다 까망아네 주베팔 태동식이 부타 시주 초주 듀나 까망아네 게베팔 게르동식이 임베 생겔링게네 듀도도 세능규 저와슈고이라
0: 세남초 디링한 주 천재 낭세 주임 시베 리제 나로리아 최진 군두 타 천재 검주 당내시 천재 세지제 낭세 리젠 카숨 구주 시베 생일리게네 낭세 리젠 카 시베 체세 나로
1: 신게 남초 오늘이 안 나부츠 최진 군두 시베 낭세 리젠 티 센시 나로나
2: Ketin Gundu.

0: 생남초 디링키 첸젠 낭세 쯔미리 첸나 모저 슈야키 첸진 당부디니 니도 니서조 류다와 개바 상하이 총길 제주베 송경 올랭키 차게 용수 팅가 육베 심즈유메 치주키 진추 니슈잡게리아 민네 치미키 베준 텐실 체디 죽제 용자 체비티 차게 용라 도와 민저 원나서 총유비 태양 배춘 튼제 뉴스업계기 튼제 니슈이나 제젠 롱치기 외부직 춘가부디 지게투 자춘탕 배춘기 튼제 구이나 제젠 롱치기 외부 리숨베 가본디 지게투 자본 십시투비버지 튼제게 학잠기나 딘피나 용수 각동 제베 제규르키 외제 제유비 티웨 스마자지 카지기나 저준앙기 규브지디 장외자지기 俺来过你的几个图五零二这桌吃不汤还想找不遇不着怎么连缺点珍珠去听闻呢该群的人不汤不这间龙位这里啊我们经常遇不汤民俗不把被我们这边呢米餐去帮我们去年学堂普渡捉老啊是银杏提得为这间龙器去这个米巴勒土格素明灭的瓦汤吃不需要不说去从那查过用细菌内都去免去给得是成绩来问把行呢 통말 지무 수임을 자네 가자 개주 캡시탄 청중 시시잠러 초수 치기능 준토 람신 수수 미기 나로러 무엇이 유배 소나 중시진 티내 림시 너수 동화타 차와타 식배 너와 중재 정화 매바 미주 쇼주 요시 급디두 범무 망부시기 랑 수수 기파기 초와 김배 금쟁기 제삼시 원장 통외토 디더비 민미드웨 금쟁조니 심즈메 제규르키 진주티 믹삼키 기바 치메 쳔무 총외 긴키 임지
1: 러슬러스 저와라 다 믹스 슈드 좀 믹스 심즈 거르바
0: 제제라
1: 다 디네레 다 왕부 나로치 개 치슈지다 다 티회에 그래서 제제원의 차춘비 이내래 다 모동 토리아 민영 정부치 관두 두다 안에 동부 큰용의 제지디 인지미지 스마야 된지 거야 제연제 오르발
0: 문내지
1: 디제지 그래서는 제연제 비나 안 남상 통부 잠지기 어디 제부 유부지 남신 그래서 토나다 샤용도 과
0: 다그라지샬 미디네 직딘데야 다치기 거공 시그리라 티웨 심기 거공지 내지발라
1: 제제제
0: 디제 인도 좀 미타 중루지 총비나 파르보 이내래 가나타 조나시 진두부지 정기라
1: 오늘 라실 다 팅산 그래서 지도 토리 임비네라 다 디샤 천재의 폐계 직 주도 좀 봐. 아, 심수야 임비네를 봐.
0: 다른
1: 신 그래서 지금 소야 임비네. 디샤 뭐 맹간이야 진짜 남산 소야도 봐.
0: 지샤라.
1: 다 미카지 그래서는 지금 매비이나 아니 미끼야 파 당주로 매배 나오르시로 봐.
0: 시발라.
1: 아니 도스 뒤에서 봐 임비네를 제지디 큰 매배 소스 통고도 봐.
0: 지샤.
1: 최사 나 저기 범위 카지기 아니 수소야 그래서는 지그치 영향의 치도 아니 뭐 그래서 버진 스탄지 맹간 나오르야스. 아, 지금 두상 밥 뱉은 인정 쇼. 언제 소용길?
0: 다그라라.
1: 오늘 그래서 미니배 차주고와. 팀원 그래서 두스텝이 나 뱉은 옆도 카우시 도두상 밥. 다 다지 그래서 공그 지그지그 수도 파. 두스텝 잠지기 제면 난게 제면 차주고와.
0: 오늘 다그라지샬라.
1: 지도와.
0: 지샬.
1: 다 제자 미기 제제. 다 개제 능신디 나 민남비다 그래서 또 두고 유장. 다 창매 미기 제자야 도난 챔부 치바다. 다 태외 그래서는 아 슈노 망부지기 있는 미리야. 다 랑소수기 현기 민백다. 심자제 태외기 그래서는 제수 줘야다. 믹시로 단다 지금도 와.
0: 다그라지샬라. 다 멋이 제부 착지디 이내 레슴도 약부 시탄 태외 미창마야 제부 치베 로딘제지 요르발라.
1: 제제제.
0: 다 이내 레지 제체리야 디다 미부스브디 이내 괴매 시그나지 섬기르발라.
1: 当红了一个人给车间拿了一年了当我这拿出来了但每这不起用为气度一笔呢但现在没被经历啊电解但第四个吧我们家这个的电解给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冰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
1: 네 디트레 자야키 어 한테 그랬으나 찍을 소야기 자르지기 증부시 매벨 기 증부지 진짜 그랬으나 미가 간데 또 자시도 와 디 자사도 남상 그랬으나 찍을 숨은 진짜 도용도 와
2: 아 레세
1: 어 디스 수월 말
0: 다디단 자체와 인스를 간 인스는 당한 주 체리기 심주 체바 차시 선배 이내래 만난 주 강배 지겐 차이나 자야면 솔레기 쿨리가 배주 차이나 자 자치 용어부 유배 지리야 상면 나로 탄다 권리 양호 주 쉐기 자 전당 자 번세하기 당한 주 춥지 디니 유배지로 동안라
1: 아 네 러스
0: 춥지 디니 지나 당한 주 지유기 지시 나로 내 커버시 위내래 춥지 디니 유배 수고 양한 주 제전 롱치기 그 유배딘 타 춥지로 동안
1: 아 네 러스 러스 나 간다 그래서는 기기
0: 我们也是了。那是了噻，但这件事对咱们来说，上面牵涉到联系天热的联系居民性，每个男性最特别联系没人办理呢，但年底呢，索取级别居民的呢，还将给用证消息的，嘎嘎消息隐藏，场面和他说到底，三六那罗里亚的，听三三九的，更加多呢，别个就我就基本上牵涉了吧。大概上热了，怎么连确定真做给伊呢嘞？听闻呢，他全家不的呢，人不堂不，这件弄为这里呀，我们今天有的这些下了。
1: 那是了噻，
0: 俺那做米日给苏北北北我呢这边呢嘞，听闻呢，他全家不的呢，人不堂不，这件弄为这里呀，我们今天有的这些下了。
1: 那是了噻，
0: 俺那做米日给苏北北北我呢这边呢嘞，听闻呢，他全家不的呢，人不堂不，这件弄为这里呀，我们今天有的这些下了。
1: 那是了噻，
0: Chosu chik nang chun lam sin so so mik na lo liya ngwa ba shen ta zui be so na din zhe yong ya thang. Ta ngana zui mi di ina le rim shen na zi tang ya thang ta cawa diya gu yu be so ro chi mi di ba ta kira zi na chap sha diya bche ta mi di ba ciri ti yu be so ro na wa din zhe yung gu ro ba la.
2: Wa zhe zhe zhe.
0: Di dui zi ma ina ngana zui ra ma ba mi ju shuo ya thang. Ta mi ju shuo bi ina ya ngana zui gui chok ba nang zui chi le ya ya ngana zui mi gi si mi din zhe gan chuk chik ngwa ba di ina le ya hu chi me bi ina. Yang kira mi ju shuo bi ina ma ba mi ju na gu ta ya din zhe che gu ro ba la.
2: Wa zhe zhe zhe.
0: An din zhe yin dui zi ba ina zi so pa sha zh

0: 你呢他他的米给卡的是米斯亚那个所有的东西呢米拿了主要来说他东西是有个我不卡的因为我那主要就卡不恰住了吧。
1: 是是是。你这东西怎么办呢？米给地摊的，他别的卡卡全部拆下他，米的呢来起诉，米马通不拆下给他，他就有人家的也恰住了吧了。是是是。你这东西怎么办？他第一天给地摊的天两年半多，再加一个为拍卖书那么一米呢嘞，第一天两年半多，他那哪个给什么给着罢了？我那是。
2: 他既然送不行，那他家里给他那地再说下个家了，就是一边的了。所以说要买车一呢，俺那爸爸也和他说，你要用等个吧。
0: 是是了。
2: 他些和他说秘书嘞，妈妈些说这。是吧？他些和他说秘书嘞，托不起些。
0: 是吧？
2: 俺那没别的种子，种子些你没看。俺那他些和他说，今儿干了说这，我们那给些对的嘞，没种子，种子些这差不多吧。
0: 是是了。
2: 现在我都种一边的嘞，所以说给干的一边的嘞，俺那人家，我都把这俺姐子当这家姐，全部给和他说给干的是吧？
0: 是是了。
2: 现在俺那姐里俺那估计干了说的是吧，永远活得没多吧。
0: 是了，
2: 表面水一边的嘞，他再不去吃，三不三个，他三不落地呢，没三没三六那幺儿罢了。
0: 是是了，
2: 他俺最后和他说，爹当的，六月冬天前一边呢，所以说呀，再不去，永远去生皮吃，就要麻烦的，来天气，他的外面哪里些生病了？
0: 那学生，听这一段怎么样呢？他们的一年嘞，这是给不啷个你给，感觉先做出一年嘞，爹当的，俺当不下能举手啊，听这收银是罢了。
2: 当然是了。
0: 他
2: 再就个吃呢，没些个吃，再不谈，哪个再不你是些幺儿罢了。
0: 是是了，
2: 他天天松都这些地，他开钱不接的，开些去啷个些来了个，没些个感觉钱不免不赢呢。俺那天给啊，再不叫嘛了呗。
0: 是是了，
2: 我的呢哦，去再学哪个，再学的意思是十个多瓜了。
0: 是是了，
2: 他为何他说呢？男生给再不的，别那吃下边呢啊，三不三不谈，一日哦，靠些钱不，拉说不定的啊，再买哪个再嘛。 啊，这帮我有些人生病，今年来我去让给开始，人也给解决掉，他那还讲吃不吃吧？也没呢，让叔叔来给个过一会儿见呗。俺那年把多啊，每次最么家姐，那让叔叔给这娘的哦，托的当过三百银币呢，哦，托东是个吧的，
0: 是是。
2: 跟这些可能说呢，当天我那准备银币呢，一十七块的，赚了一千两百五十，那能很赚多了。
0: 来塞了，他谈的一面呢嘞，他没参谋老怎样那个，可是从他前不那么谈谈的心呀，可是因为你得不到，嗯，这不是短短没被人了呀，让叔叔来给哥哥洗洁，顶这样，这不短过年顶的样式不是是罢了。
2: 是是是了。
0: 顶这一段怎么办呢？当然就来整个就是谈着话姐姐，开始一看他。 每次盯着专门家这呢，他吃了南瓜呀、糖呀，没那样说说，盯着天凉，你不越看看，没些银包吃下边的了，想起南端看了个医生那家的做的呢，他人家就家就被地摊，地拿了那地摊做的呢，每个地摊地下来的，你把都拖到南瓜吃肉冻完了。
2: 那是那是。
0: 地铁里呢嘞，只有这些拿了那块板西边呢，糖多个呢就是没专门的呢，配去吃的，他坑都给开了个牛肉南瓜是吧了？
2: 那是。
0: 做的呢，他开了开起外，盯着那个呢就总丢。 谈谈那些开起会，可能是那退个定制机了呀，可能人这么着去打，谈那些秘密拿了了呀，当然退不定制拆起都，他可能的每次专门来说加倍定制给，可能是那过个月不一年嘞，也是全部人退出通进拿了了呀，培训那样子嘞，可能个你们人看，对外讲出去给嘞给喂，他每次专门的那打那就买不起来下了。
2: 啊，那是那是。
0: 那是，你不听我那吃下边的，就是你别个说你把图拍在视频给人家定制了呀，可能给你把图拖到南国呀，做的。
2: 电脑里
0: 呀，全搞不通，边搞不有的些，当个男主我最舒服的。第一年嘞，当个男主，陪着七百九里那老里呀，他的爷爷妹里呀，全面谈秘书不敲门给的，可是那地摊周围有百多菜，给年少就要了吧了。年少听着爷爸都开啷个拖那男家的，团在地里陪着七五多门多，也蛮切皮呢。你如果要弄是开了用过月面地铁里呀，开啷个爷爸都，给了男家，那个男主老追他点呗，但是也不去，难怪吃住给了。
2: 啊，那是那是。
0: 那是了，另外一个男主听。 唐伯呀，陪住七百个孙女伴儿，突然给我弄土，但给让给那位给给下地呢？他嗯，俺那就做金属汤，先拿了那金属塑料擦住过吧。第三嘛，现在俺那就六百那位给下起要买点那嘛，六幺的拿了的，他就用俺那做，出他们那做扎白个不呀，皮实些。 的确实行不通的。哦，我第一站的来，看人家一百多出南街是吧了？哦，第一刚开始下南街，刚转是下南街，他是住两个多个停车的，一百多出的南边呢，也不要的些松下了。
2: 啊，那是的。
0: 说不定我那下下边那一百多，看人家呢，他你没光了呀，怎么专门的陪着车不是吧了？
2: 哦，
0: 的车才不进来，一百多怎么些住南街是吧了？
2: 是是是。
0: 可是那开些个，他看人家停车机，可是那找不是南街，他住进来说南边他当那些另个来说当才不进，他出家人的去呢，那那找不着些。 다 비르베 소스난제 다 디강 기든 조상세 차 제죽도왈 딘제 만남바 니바도 다 추산 추야지 미늘랑은 안 줄리 제망부지나 슈월 머시디는 미 파르기 다 저와주야 이나 자면은 초고 초메 바라게 저와 추야 추도 테키나레스레 추야 딘제기 용시브리즈발 니넬야 소소 소시티 당기 추도 니바도 다 원삼게 추나야르발 대자마세야 베티 다 딘제 슬렉스 시다 추야 차비네레 얀미기 스물아 소딘제 자나 유베 이나 키란 소소야 다 딘제기 니시지 유 나제 심글 하모야다 디게 파짱마지 파짱시나야타 미기 심을 주면 파 꼬나야 딘제기 두시지 요거야리서도 관라
1: 베트 시베서 첸 꼬약 삼부터 가바 징그레 로바
0: 주발리지
1: 그런 그래 수운지 비라 쇼니 이비나 아라라 소프바 알레니엘이야 온 꼬다 시그리 생구르발
0: 지질
1: 알레니엘 남산티 지그리 니네 마 꼬셔 그리
0: 주발
1: 온 인구르도야 오마레
0: 레세
1: 안 비라 온 추사비 안 베도 동부 마모르 큐르제 안 소소기 제냐데레 데스 마 교르주르바
0: 무네지
1: 제가니네 마 그래서 디게지 파치제 야마 고야 되게 고 안 신의 비라 추비나 야오미어도 서서르시다
0: 키랑게 숨부디 인네레 양아난주 수수고 고시제르발 근데 나네레 야고 요르스미 양팅왕 안난주 딘제기 졸렌 트리 인네레다 카제가르스나 두스시라라서 최제인 므메기 미시디 미난로 레베네주 딘제 인네레 주뉴동아 아니 안 딘제 인두스마 치수 멩가라란 친제 베트 돈야만도 지기 수수랑가 돈마도야 디인 미키발이야 견 카제 수르발
1: 미가셰는 자스 사마르벨 양 가르스노 셈나리아 교나기 년제도 과 미주다니 손제 야메는 카셰베데 기우슈제 시에캡스 아니엔 조르바
0: 지질
1: 안데 제 제바 차샤비나 아니 미주스노 저 다비데 셈교제 아니 미수리아 추교 나고 조르바
0: 지질
1: 이게 베데 마 루교제 베데 미수리아 나냐 수시오도
0: 데세
1: 데제 조르바 양 카지 가르스노 라스 제 베데 시에캡스 나제 수수 칼레 그르바
0: 지질
1: 시에도스 캡시도 삼바
0: 지질
1: 안데 무유나 가르스노 베데 퇴베네 마 퍼비노 삼바 딱다 가르스노 시미 어 쇼니디야 마요도 잡아 야디게 마 슈시오도와
0: 네세
1: 오 팀제근 해도 요르바 초 가서 칸에 삼다 하르샤다 저도 거기나 전
0: 지지 롱네 티링기 달리 챙기 주지 시손체 슈빙네레 제제디네 미상마야라 제부차야게 삼딘데 주어들레 조디는 안난스 디탄디네 침멍실 주베 멍시 토리아 계란게 신네 제부나비네 야부시라 요르슴기르발라
1: 제제제 오네
0: 테삼마세 이나다 케시 계란디 미기 스미 주미디 자베 규림나로리아 미맘 차야다 너수게브 습주람바 딘데 제비네 네바르도 계란게다 두루 겹제 모슈브제 파 꼬샤네 야고르발
1: 제제제
0: 데베돈도 데메 비능나조다 케체 아요 삼베딘데 그 삼마 캡치제 잉나조 첸땡게 멩가르야 꾀제 딱제샤디네 계점시라리슴길
1: 오네제
0: 다 미상매심나 로리아 트린 두스 찹샤게베 모두 균체 요마리선 베딘제기 공부 유시 이네레다 카레스는 기랑게 튜돌 멘주 마나미나 야 슈고야 미디니니 마 통바 차야딘데 체 마레세이네 수간지게 수즈틱 마르발
1: 제제제
0: 딘데 인드즈 바이나가 난주 조디나 수부디 탄단 되게 왕부난 그 저스르발 미제디도 부 차촌비나 나나 조직딘 데야랴 시야게 거콘도 인드즈 바 네바도 기랑기 미게 왕부디 따데탈이야 토나나야 탄통치난과디 계심시라리 생길
1: 다그라르샹오네 다 팅사이네레 베데 센제 락제기 피게기 침베 제불레 다 기랑 그래서는 제부 차야기다 오 루티치세기 그래서 나빠 초 가서 칼 통하여 여러 발
0: 시지레
1: 어 시레 제부 차야 다 이네랑 아래 삼료 토네 차샤비나 다 소소 유베기 헹기 그 제냠 좀 말베
0: 시지레
1: 이 모티 균균 치토나 야슈르샤 생길
0: 오네 다그라지레 딘제 인도즈마 생겔랭게 수 콘리아 드스케블랑니게 리제나로리아 냠주 제베낭드 디게리아 토나난규 조슈윈

0: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1: 龙王东茶给西里批给给鱼人吹吐周阿米西里给宁聚对于了宁聚提到村别切日不一样忙他几吞于南昌年冬学生三对南京二里七里期间爱迪生气每次你通通起一幕堂主国的乔文里给外忙为年对最高级参加最近请一给
0: 노비르 차가토비엔키 퓨미 토마 잠주리이
2: 네 네미즈디 세리기 폭든도 주와 체디 티네 폭든디 문조 용와 세주이
0: 중국 디니 거지기 제지 싱다 토비엔 전슈 센키
3: 세리 레팀베시기 문에 제베이나 초네 집에 미유니 미말이야 샴디 슈규 티진
4: 咱们邻居出大气血，而李伟让公司娘子三对吧，比尔盖茨一。这季六子配给钱不提，闽南的错了，收金钱不提给你不是，因为呀，闽南的退了给普脚体力堂，端过不来，过点月嘛是，恰就没把过年点呢，让你配给给普个三不提，小着你是。
0: 광남别落追기 미리기 머리비 미버세시 지경기 상황 시도치비 고무치유

0: 韩德尼, 비진키 추수중니 딱다지.
1: 까먹게 생겨루.
2: 생겨남소, 행게 공감사. 샘라 부부종네 까먹게 생겨 년주시구인. 개된 투지진 허구총기 사라람 삼진키 남자 어준 처유투 추고기 디지차신. 어준 차자우우치신 유지. 허구총기키 아주시 손에 짐주 망주 레지시인 병원에 Namcha Zhukjun Longjuo Ki Lianjuo Jiwe Gagze Tunzam Sulib Yubi. Erdubachu, Tapsa Duma Dinsung Chene Leiyu Tamzin Chedi Buzi Ta Nyurze Gyanlin Chishin Yubi. Saralam Samchene Cho Ni Shiji Kualam Ki Cishishin Duma Ta Yenlong Zangbu Chedu Gyeshin Hoja Ngong Ni Jidu Ta Chonggi Lamcha Xiaodong Mangzo La Dabdi Jun Toba Jeki Gagze Mangchu Lechishin Namcha Junyu Ti Sabab Towe Zangjam Do Yinshin 秋天人民去来过也忙过别过别二军嘎在天鸡蛋去蓝三来着来托预备哈斯年后给金军开盘去铁东蓝国唐不天你去哈斯年东过错预备铁东冷地铁哈斯这当水中看你国足的三面滚塔云不拉嘎所后给地位金军开塔人类从东开忙过集体切托 推举电梯图到顿塔内电梯图年所谓电价继续接单拉达切预备举不错电价有了得地位继续写不出主预备给对人其心出现推为如这推进系哈萨尔念预备他电梯如这推进呢今天准备请安宁盘你个预备明日为狂年为国会推进塔他电梯如这推进系充满那么了 조선체유야구시 중진탕진토 창시개고기 심세대무샘발 망조타 유고와 망부식 디가르 심세라 르오타 망수용주 투진가동제 치발립유지 제고비유토토도 창시 심세기 초안용스타 신조툰제 외민슈샤링내짐크 리제 차변지구소수네 리우지링내유고기 민창대유지 디류로드토 개용기 서구이름부타 서구이름부연기 총기 Sumgya Sumchuk Sokuyi Kalung Pyuze Lekwe Ninchang Ki Duze Ti Tui Zungbali Gyajian Ne Si Chang Nga Toru Chin Yubta Gyanyong Ki Sakui Rinpata Sakui Rinpa Yen Ki Zogju Chinye Jin Na Meba So Tu Yubji Ningar Gyanyong Su Je Kuyo Rengu Dashib Chelin Sechi Shedong La Zam Zog Yubta Zeje Bao Zog Junggung Dadum Nipi Tumne Kaku Simbe Digui Kuyendom Somdong Ni Gyatunju Tuni Jun Sindi 총미투김치 니게십주 하잠라 팬부터뷰시 니셰드마 超鲜度家对 중국熊접康타 아우스트루즈家对 중국熊접康 자멘度家对 중국熊접康소 기계망보家对 랑게키熊접康타 포니에초박하기 게둔키닐린손도소 치고망보변에 중국우니에 로둔주튼둔코와딤지슈유시 게둔예수진 제주응의부선인지워타 제주 기장위빈동어소 망변 스주 랩타진바 라다 체베카라 사네카키 제주 커섭나조타 시교 시주야 송웨 개둥의 수진키 촘라 순수 학바 기에네 유비지 개둥의 수진키 제주 촘라 축주 퇴부 유비 금제네 기극기 시주 슈크탄 된바 라류유 니두 단위 탈류 카시비 둔유진회 개빈고 통추로 축견유 생아티 在军我不是你结为可是盟约，阶段空你来叫我提，规定给你不签不退约。咸阳阶段人客人力他如果给在军到位拿，三年看去人力如果他结为结果天，你这下子你可以不谈。人堂国同住送他去做，切断认为在军进修追不上前来，从没谈如果话了。但我体外忙忙扩团前的，娘们也不是用我去准备。三年那么做。 天地刚硬生有念珠许茶，下面啦，第个来过年过节许别，来钱先打，没退呢，谁落呢？
3: 你看人，你。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4: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5: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4: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5: ཡིན ཡིན ཡིན ཡིན
4: ཡིན ཡིན ཡིན ཡིན
6: ཡིན ཡིན ཡིན
0: ཚསྟང དེན པའི སེང ནམ ཚོ གུང ཁམ སང དང ནམ ཚོ སེང ཚུ པའི ལེ ཚན དེ ནི ཕན ཅུང ལུང ཚིང ཡན ཚིང ལེ ཁོང ཕ્યો ཀེ ལུང ཚིང ཁེ ཚོ ཡེ ལམ རོ ཤི པའི ལེ ཚན དེ རེ ང ལེ ཚན ཚོ ཡོ ཤུ ཁེན དེ ཚ ནམ ཅུ ཡི
7: སེང ནམ ཚོ གུང ཁམ སང ང ལེ ཚན ཚོ ཡོ ཤུ ཁེན ལོ ཅུ ཡི ང ཚོ ལེ ཚན དེ རེ ཚ དཱ ཐ ལ ཁ་པེ ཉིང གུང ཆོ ཚ ཅུང ཉི ཐ ཀ་ མ ང ཐ ཅི ཅུ ཆོ ཚ ཅུ པེ ཐོ ལུང ཚིང ཐ ཐ ནང ཤིན ལ ཏོ ཁ་ པ ཐོ གེ ཉེན ཆེ ཅུ རེ ཅིན དེ དེ ཅི གེ དུ ཅུ ཕོང ཡུན ཤི པེ ཐོ ནེ ཐུ ཅིག དུ སེན ནང ཐུ ཅི ལ
0: ngan che je wa li chen nang ki chu wei yun xi tang zhi wei qi ling ka ge qi sen bo bo nian ju xu ne chang mei chu wa de bi tang pian bu zhong zhe jin tu bi dun bu sang bu xi chang xin yue

0: 디도 줄디 망초기 긴캄기 도포로 라도 담포로 송예시
1: 생글링게 공도 센트부 디니고 주토 참당 원장기 겐 긴캄 리무다르지 시크베 나리서교 갈 송기 긴캄기 멍시 덴도 당외 걸기 뮤티지

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급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퇴다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듄글

0: Sankyo Karso Sewe, Thangse Ki Karko.
1: Yangka Sechu Dewe, Gyanyang Ki Dipu.
0: Mangzu Tone Lingwe, Mangsim Ki Pyoja.
1: Chowe Nyumgyur Mwembe, Gunse Ki Tora.
0: Tadaki Ki, Sanshiba Dini, Pencho Lungting Nyenchen Lekho, Pyoge Lungting Ki, Sankyo Chowdu Lingse, Sankyo Gwendu Gunchung Sewe Deshi.
1: Sengalengye, Tandakene, Senshinbe Lezen Dini, Penjong Longchin Yenchen Lewong, Pyoge Longchin Ki, Sengyur Gwende, Gunchung Shibe, Sengyur Chokdo Lezen Ri. Lezen Di, Penjong La Tha, Digi Nyi Ne, Nejo Chongye Lhasa Ne, Lengye Tsu Nyi Lam Tho, Jun Xin Yue. Shamla Sengye Lengye Tsu Mu Tu, Ngan Tsu Lezen Sengyur, Gesu Xiong Yim. Shamla Sengyur Gwende, Gunchung Lezen Ki, Jodion Zoi Chita Shibe, Nang Zen Ki, Nang Dion Ka, Sumpa, Gwo Jue Tho, Chamdo Chongye, Bianbar Zong, Lhasa Xiang Ki, Lezi Be, Le Dup Nyin Tun La, Chado Ne, Dangye Mangpo Chong Wye Gor, Ngo Jue Xiong Yim.
2: Nyejara, Pyeongchang Chamdo Chonggyeol Bianba Zong, Hazi Xiangki, Shungjo Kyuin Angda, Sidun Hazi Xieba, Gera Chuyubsi. Teyang, Gangzongne Chijue Barje Jeti, Bar Gyebeji, Chile Lakzele Dine, Nyingbar Ningjibu Seba Xingminbara, Khabar Gyumi Barchele Dine, Xiangtang Chongde Kile Jebe Gyundingi Lege Namba Bar Tulangba Si Yinxing. Gunji do gawa si le ni dong tie da le cha do ni min mang bu to gu ta me de ya che bang to qi shi jin de zhu gui qi ni xun ni ni ha zai xiang qi zhi zha le tun ba bie me qi bu nam jun da le xuo tu ba jia xing xiang qi le ge na ba cha do to ku shi ba nang xiang deng wei qi shu ji qiu zhen wei tang xiang zhan ren qin wang jie qi pa cha bie quan kui quan ba tang xi tun ang luo jun qi dian cha le tun le de gui zu ji qi xin yu shi ni dong ge nang dun tang zha jiu xin du pa cha bie cha do ni to gu de qin bu to ba ma 宁通了每对切切替朝堂古董性游戏铁戒昂大铁的西林的级别军丁起列中那把地八卦学内将叫起日朗局朝朗起外面经营铁戒的堂群经了西皮的所据西区与朝地推藏土具体若角所起内区八的节目古人心民忙不稀奇搞不起个游戏 Lazihangki, Chanyom Sabami Shidong Hazam Singi Yubata, Xiang Yongsu Gyundu Mimboro Shidong Kekia Ju Yubatita, Jilin Uju Geji Sumju Hazam Ki Sashiri Kador Tu Dugi Yubshi, Nga Gongsu Ryutan Chorong Mango Masi, Shirim Ki Letun Sazi Mango Tan, Lam Ta Ringwa, Shigun Chiwa Chi Yubi, Lengin Hajang Ki Chibu Yubshi, Dilo Lo Sumju Sobye Lepi, Chiu Zhong Wei, Jilo Nito Yami Jupi Loro Bianba Zong Tu Ligara Shushin, Zong Wu Zanzu Bu Koyun Shini, Zhurin Koyun Tan,
3: 不占选拔的人民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参与
2: Kyomase, Miserki Tunjit, Soy Chajanya, Rimchin, Lexuchin Yuji. Narani Shantang Tongdeki, Letumba Chikin, Miser Toro, Lega Yuchin, Mazu Chucho, J. Chujung Wei Shepshi. Kondanyam to Tomla Jogup, Dune Yongwe Tugutu, Zawa Samu Kona Timidongani, Ranki Nungiki Rebla Geta Shubatani Sumachi. Tangdo Barja Tunni, Yumitsu Shanki Legenezuta, Mangpin Situ Chishuin. 배도 시림 레제바 창매 대달아 제국이 균등치 내가 빠르토 랑바 시기라 민망고 텐자 시기 도구로 제대용 강의 밑에 동마라 조정위야 항상 엽시 치조 공기 민망부 도구로 제대용이 내가 대달아 연생기바 민바라 사도로 퇴단나바 군투 레네 띵송 치킨 레제바 서로 심딩의 이란 쇼시 인바신 아주 신기 도구로 톱삼네 내가 제부식민 내가 제부테레 신기 띵초 야부톱나 俺却切别那个农民把村个月接下去。边把总务与提炸部部长王卫星去，西端去哈子接炸去吧你。电话新民把了，前头想他装的卡去雄壮昂大去，对面那把的呢，内区贵别切得接替提炸去个月。啥多罗啥接去了，民把了牛啊他，创作卡多土那边，宁东把多林把你，就将接当内端新民把的，确实呢，忙做起西区他内区铁杆新土把他，确实性呢，铁外来贵过呢，忙起丢了年把他。 라삼나다니 탑시 약쇼시 지 왕위신 기죄부탄 공기 하즈샹 디니 섬유리 대바라 게라 추베니 퇴응의당 퇴슈시시 정용기 상탄 총대 조직기 시림 레치바 토다 파르솜토 탑사 당부로 띵송탄 총조탄 퇴장토 쥐디 사토로 랭긴 조바탄 리기 뷰신유 나와 메바라 좀제 톰니 게라 추베리 시림 레치바 용기 레줍 조심 체제를 폐유 레제바 창마 뱀바르키 송니 응원베 딘처바 샤타 인베 아체 민장티 지점 되바 대점기 계좌 체로 동대유 제주입시 다자 하지향토 차도기 계좌티 처치리 규주치신 유진 江苏탄 대장 신장소기 차도기 닌차라 이민치신 냠바르케바탄 가도괴바 냠린제 제바라 용기입시 하지향기 향티 권람토 하지향기 차도유미 시비 청부종리 차도유미 땅마 주구제디 레튼러 주티 나와라 페바라 거주슈 시 고체니 전부로 수화추신 엽시 폭래시종내 뱀바라종기 사내태계 티다 뷰다 균투두신 엽시 곰답제마라 슝초레디레디니 차토유미 슈둔초배 치디리진디 망기들로 개제토둘린 제바타 우유강이바 디바르토린바 등월난친 제바 망조당 디디 제바제기 레튼 쪽당 타종 제바 차제 망조람적수 약부제바 제체니 망기들로 랭유바타 최고 퇴규토바라 기린체기인 시 왕위신기 대달주입식 하자향기 땀규타동 무티종신유 디 미남기로고 제바라 삼로삼모동괴바디 티다치당 약슈니 댐바띵뚜탄 주요경치당 약슈니 레튼 응월주바디임시
1: 생글랭게 콩라센투바티니 고제토 참도총결 변발종 하자향기 레제베 레줍년동라 차도안에 당계 망부총외 골티릭

0: 매도 러브 셰베 지링 티낭 겐고 카셰키 준싱키 시티 포토 진주 면제 체베타 초고조 탕진 토제초로 주신도 로직 학잠콩 대가라타동 조준 케니 지킹바타 장이 망부지비 사동식 인바 수롱어야 샤르미집식지 먼제 체리 규급 네바르토 럼부티 규급에 코류 조신치라 랑코르 적세양비 지 타고르키 종미 제조치신 셰베타 사동티 투유링부 피추 땅미비 림신 케니 봉사라 교니 망초 초로 삼차라 침부총 협시 망초기 삼자니 자주비위 구슈인 타자 총결의 대관탄 총결의 총세입 조준치기 주장 유양키 사과발 공슈 총부의지 마주 산의 사도도 득십 팅마 제바주 코류키 내된 원세 퇴범하세 니골키 쿠중닝바라 랑고르 조석관비 내된 시도총 탱을 쿠중닝바 중급 퇴장 망부로 랑고 미비 랑고르 조세 내된의 삼로당 미두 타자 퇴장 창마라 랑고 예비 랑고르 강중도 조바티 균딩 시도 조류 제시 남자한테 제로 니동자면 이슈 접시 류진의 초보라 어준 치고 초보탕 명아라 초제 조보탕 랑코르 조세 알레 리툽시네 죽두 내튼 코림 대병아 비신 급시 마주 코류기 내튼 타주 제거 마세 다동 망초기 고고 응어라양 듄크 니거르키 총미 망치원이 갱군 힘비 삼자라 둘린 치가 창매 참점 치자탕 고르시에 참사시 고비 저와 뚱기도 테르딘 지린 테레 탕진 중우식 칭아 차르고 제법 마세 다동 류종 요체탕 지배 주지 구양 구지 체리 미자 창마르 코웨 디구기 조싱 링시 준비시 제 남장기 긴고 저시 하왕키 셉시 참대리디 표계 롱텐키 성조르군 대군중 셰벨리세나 처리 휴변나도 창마 니르 휴신비 레젠디 좀지 긴고 님 처리 라타 셉시르 친구 난게 니 님 처리 라타 부산 좀디 라니시 렌게 슈니 자고라
1: 신뢰 물강 변종 예라 물강기 물병 확장 고르 통조르 예동래기 변종의 냠도 뷰제 토웨 피제제로 부르규 중국 신뢰 물강 변종 예라
2: 단단히 비진키 추수 쥐피 닥다지
3: 니가라니 변종 롱치 년치 예궁 백개 롱치 이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치기를 슈비에 퓨리 빈들 생기타 점니 사조카도 슈비에 벽에 농친생 행게 공감상 나리 전조정바 치른 점이 디링리 제나 키남베 니람토 비규니 코디 딩토 데티 탄가지게 튠줍 준비라서 제리 슈비에 드법디 뒤자티 제리 슈유 싱남초 튠줍 준비라 콩 로니네 집에 쯔림네 포치에 면주 제장 차기마 중얼 탈 코디토 대그 중샤 원장 콩키 초얼 신바미 로고탕 타괄토 콩키 능미 콩 무튜체 로프타 둔규 로장마탕 콩기장 강엘라 미자괄 로프타 유유 타제베 탈 콩키 로진 로린 숨바팔 침바타 티네 레왕기딘베 콩리아 탄가 중두기 로시기샤
3: 다 나라자샤위나나 다 로니네 직 집에 쯔집네 두스포제 아니 강바탄다 다 컨수라 네베서차소 다 로니리아 드제 집에 쯔집 네포 아니 제 능메 이네레 롱아 제지기 다지 갈레스케브제 파밍가 딘 카스칼 멩가 딘 다투 멩가 차긴 쪼레 아니 드제 세제 아니 tama tama deya kholyo gan deyabri chungu re wala ane dine chiche ta lo chut

0: Mothamaya rama chung, chole sori, imbe sori, yan dwa che khayami oz che chunga, te chik che, ane ching ne dwa wongpu chung chingi polo kyaya ku chungda, tenze yungdu tenze kan le chi.
1: Chilo nye don jami chugu lor, tunrup chenwe la kongki, tanga chi shur tu, le du che batang, te shur tu, kongki gawe zimu, polo jagyu tiyang, tu shur me bar, roba tanyam tu, kordi polo jagwar chimba so, 공기 퇴지 탐진체체 차례 민용어 신안샤
0: 아니 녀도 주고야 녀다 삼고 간도 고라스나 따탄다 충대 바우사죠 그래 단다 카발로 사야 줘봐 디데 뭐 로서 어디 따디
2: 자간다 두슬
0: 원데스 게체도 어디 따디 녀 커도 캐나다 좋아체 가자가 공자 된데 진짜 다 주제치 주고체비 주제 주고체도 전에 초라 당고 싶지 뭐 중 근데네 또 조소소 교교로 와 교 가서 친 가서 다 가셔야 게미 다 미 탄다다 주송 안 줘도 담는 거 땅 안 줘야 미 강반 내우텔레 다 도스 게마 때 안 줘 개주 오스는 땅 망부지게 다 직자라 직부 인배 교체 직부지 인배 원에 대나네 코나 안 줘 담는 거 자고 사서 저 예찬 자고 사시다 디 땅 내래 원에 채는다 로스야 디 원에 채는 양 고조 같이 친부이 간이스는 당보 주고주도
1: ཁྱི
0: Nishuji kyus, tangbu moranda ngani chala chenan, robo chaya chenan, lo sayati, ti nishu kyus, tati namja ya unas, ta miku geishan thakruwa. Ti indu zane, ani da morangaya duwa robo raya chetan, da kolu na tingyori, ya morangaya kele chimbo chayor, ta ganzu mingbo dasachi. Hoon, morangaya da dos dos, nishu di nishu kyus udu zane, ani nye nishu di kyeche, merungu gage, ta jik juchan tsega yungba, ani nje nje chungte pao nje zane, ta gela ge, ta nye nje nje zane, ཁྱི ཕྱི མ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신제 마 두두전에 다 예수 두두 예수선에 다 나래 예수여 주로와 자니 마야다 폴로자가 줘요 아주 다 뭐 폴로제 다 디닐이야 자나래 직침브리 어 땅 아주 콜로나 폴로자다 든도 루가 당부 소르지레다 변라네 제나 근데 제제다 산이 메드슬 폴로자쇼다 제야 참저 군제야 티야로 뭐 손자다 나래야 쿰디 모자단시와 안 도스제 참저 마 주고체 아니 참래야 중대 바오 된제 그 꿀이야 교야다 된제지 워드제체 아니 도스제 저 니에 체식 간도 고브라스는 탕가라한테 대수외이나나 망조 그다 증안주 톰레 가져오디 망조 손으로와 망조 인도전에 탕가라한테 다 망조게 고부시 치멀랑아 콘제다다다 마데시 망조라한테 군자 가치는 거 군자 가서 아니 게 총가라야 군대대 주고체 군대대 남주 먼저 쏴야지 아니 되네 지 몰락라 용고로와 유발라라 용고로 아니 디간데야 간유도 간도라서는 당가디 가와가네 교인다 게진다 디제간이야 아니 당가디 바지 대접소체 아니 민간이다 이지다 진짜지 딱 하시게 팀마탕보 이지체 아니 아 모랑게 주고체 팀은요대야 모랑거 로바야 모두 진짜지 게리로도 망보요 아니 데다 단다 총가랑 제위는 단계 도왔다니 야 게리 초도 용게 대단데 총 차차는 총 야부나 대 총 던제다 다지 컨소라지 망초게 다 쪼쪼르데 망초래야 토체나 슈아이 가인서 당부되는 미 파마 토체스로와 다 밤에 갑교 체로와 아니 미드네 스슝게 무직 담브로와 중우스탄 사치치 코드체 근데 되게 강로 잡죠 중도선에 처음에 카초스 때 망소로와 단 강로 유메 변지 견자리 단딩한 중 안님한테 사치도 지로와 메르콘가 조라 안 디 니고고 미강고로 다 지금 안주 페 유미 자리 이게 강고로 다 제자 코난주 나도 스든데 지 주주 다 지 당부 총강 가주도 다 지 총가 지 고예 지도 전에 지 망보질 게 다 지 게자부자 개제요 말들레 아 원하주 양코 이제 지 제샤 선사를 대담이 통일로 와 대제시 양 대직 선배가 교수 말베 대제지 망외레제 양락라 디쇼자를 개제 대제시야미 쯤나 당부 지 조나레지 쯤나 가오슈지 오나 대제 제 아니 드네 마마 제미 다 규링 부 최고는 고난조 땡으로 내가 고난조 중원에 잡죠하고 제일 좋고 해서 예 군대 드제 직시에 필요로서 망고지 드제 제제 안 가시는 예 군대 땜에 대결에 대 유에스니 이름 어 드제 제제 망고지 겨주 제자 고난 숨자지를 야 도체나 쉬어야인스 오 달랍다 치면 배 드제스리 간신아 망부지 파벨에 쉬어야 되지리 라지 개와지로 삼지 제 차우돈도다 능미님이 녀굽려야다 대샤 보고는 시체지 고려야 절자 용마로와 두두두와 나무강으로 다시 별로스 오시시어로와 디간엘레 최고델레 망부지 메드잖아 아니 참르다다지 글로진 소베간이야 직차우르다는 다양해 디틀롬보 스모에 아슴사르스타 아니 참르 이제 손제다 디제단도선 단나면 말은 타 콘조 개와지 알레모에 아슴사 디제지강이야 카시에살이야다 로보딘젤레 야미 로베 망보 부구체진데 통유 오 디제스 야지 게로 진이름 딱 카시에살미 콘조 지기로와 자레 쇼지로와 아 벨레 스기스기 야고 어디레 진유다 롬딘 친베나리야 디커투 제가 약자지 도착 숨제주리 디야자 아니 진짜한테 당부관을 사주마 도시도 안 놈지 아치는 아야 진짜는 반자래 다 겐군이 조르데 겐군이 조르 망부징이 칼니 답베 하루 벌어 제슈
2: 원 그러다 탄가 뒤에 당고지 요마르베
0: 원
2: 다 어디 디르지 레디르지 그데르지 진짜 탄가
0: 다디 탄가데 다 당부 네 숨은 줄 알았다 고란 다 매우 차오래 다 고란게 내부 인원은 다디 탄가지 자하는 야고요래 고 대대야 제지로와 낙제 땅 아래 루림 다 룸지 루리 니외데 두두 탄가지 안 되면서 다니 나 퍼스 다 근데 그것도 타제면 나 메스 다 나 로직 니 두리 지게 아니 근데 지는 아직 되기 인슬로 안 로직 두드스 랍드 튼 주시도 전에 모두 조모도 자 안 카도 야다 게라디 홉스 그것도 게라디 니마데 제지 신유 요로와 안디 di shenyu yu du zane khartu kura zi ya tanga janga qi mi.
1: Seng nam su kong tu khenye ji sen chuba tini, kor di ding du di ti tanga qi gen tun chuk chunbi la su ziri shubi zibub ji du cha ti ri. Li qin, zu yung ba tan zum ji ba cilin zhu mene, khenye ni ngan cui li qin sen nam bar to qi na shu yin, khenye gu shu nang gu.

Yena, ngaya, lemba meda. Tuske de shebris. Likuge, litolia, tuyanamo. Ngaya, terlip, chenchikia yuza, terdinige, nyungshule, mikia donji, sarjo dugri. Tuske de shedu zamba, de yungyog in kunzi shendadigi, game shobris. Tanda, likulia, katalipchi cheni, ku, samlu gurtubia yomaris. Dendre sonza, dininga, loga shungdan khanlia, da pipki gi, totushamje, duzu. Chibucha chetu zamba shine sososu nyeganal nyaga chimbris sani shoga uyunga kurza doktoji su likuyuga zunyogi che beje bongyu jebje rinne babiris. Songjangda gunzin changmuloga serji damdambudu ni kunyiliya pepki shi chetu zamba songjangga uyungliya da langa gangliya kusuliya tukja naya da likuyuga kaja nare mayunga chekoya ki qadarlabji chebris. Dine uyunda Ligui kuni ni ngozin jing da ka dreje Beijing liya qingbi yinbiris. Songjiang da ngozin jing rindin ka zong pa lobiris. Uyun da Ligui kuni ni Beijing cho liya qingbi langa gang liya Nixia xi nga c rudu zamba nyendar li xi sa rudu xi ni sa zu gi ju gan so so so. Xiaqwa digi yoris. Nam lang ca du zamba xioge gdo se je mutun ju yoris. Langa gang la Ligui ge Uyungliya, sunbu shidasugu yores. Tuzka de nimkashaji nruishi che chadu zamba Beijing khatrungi chilo lunjoni nruiganchi liya nechangya che debris. Di gonda de likuyge tabzang liya topje sadu zamba nruigangi yogochi liya mukzo shudimchi ge yogoti cha gyuya chi suyo zang nruigangi yogoti uyungi desa yonje. Kiraga tsuyo kukputi samba nago shivshdu. Nye mitaya desa shita zang. Nga kane chagyugu ya chi nyechu. Tuzka de shebris. Uyunga likhulia sheshe danya da nruganga yokbo ya da chigi samsu da ngosu je dongzi tingshe shulhaqsi shebris. Sani namse du zamba likhuga ya lan je dote zise se du zamba uyunga likhui kangba na lol je dan mikyure uzu jebje de yonje langa ganliya nga kongtu shida lanchu. Dari nga nini katun na lol drogo ya da. Dunda gye qingpo sunza, nye so gye ya ghi, lega nyenpo dindze ma ji a. Tuzkide ngan shi jebris, li gui ge, dindze kyunna chi nyo mendo. Tuzkide len gyo yo res, uyun ge, nye rang li ya, da tang ya ghi, sangda chi sugu yin, nye ngo chuk si chi chidu zamba, rang ge gu jo ma jeb chi je, da ghi rang do a. Tuzkide jebris, li gui ge dindze chi ya kye limbris, dindze kuni nye ge, Khatung liyan dhoyaki ndropche kyebris. Ndropche kandres kyebrisin uyunga ndrukzun nagu thoreye ji mibuy sambudu di. Dersi kaabwa ya taja nagu tangyo ki zungu ji gun. Lachin luigung ki gira chunda nungxin ji ji. Re nagu hongu nalib ji gun. Lagwa ya sebu sele laga yungyo ki raga dribu jarme. Bejun ji ki liku ge trakhamsir di sinsin suje. Ani lembu nyil chi ni dojin gyab daa nago daan rabo yungyo ki sugu daya re zemu gyu me dudung chi gun domga gyabin rabo yungyo daya gira chunta chi jing chaklam sang sang igun yungyo chi gun gyakba sosu sugze le ringi chi ki ani uyunga le su lamdu chi chung mondibgo yuna tingri la moyungu san re duzga de jingyo ki shokjang pungyu gan la da Uyun da likuyu ge ane che dinte chi pe chetu zamba doyogan liya gongja gyebje ne zan ne Beijing khatung gi logo cho liya chimburis. Lewar chik zi majin gong liya kar gi goma che di tung gi yoris. Da Beijing gi yunjung gi yib dingo ne yao shira yoris. Gende cho resana kar gyang tola sabab zemba dang kar sung wop dong chi xing ding ringwa. Koryu sharan zhimen santa zhuk chokshin gagur gyugri zembyo gor. Jichi dunde ngawo dunghang dirir darpen nacho gige namba dha. Deku nyombe kargi chigri ting jindung laso gochun chiksu cha. Zhungun zombe zhungmin chorba chi. Shenlum niki rizhi kangnam ne ngadang rizhi chayi namka gu. Lodang jangi chongra kagnam la chongso ngurin nacho jurbul pung. Bodu tongzu kachung sungbe na, bengmi chizu kya cha, dila kwe, dindes di yoris. Gap tudu zamba ta
사치 가스가래야 군자 당고 여장 조다 종상마야 아니 북마 자도기 카르코 중구여스 라바르투 베진디 후비규기 네 카톤 조지인베 간래야 지게벌 랭게 봉칭기 권돔 제제 제송지기 여장 카르코 송지디 담바시다여스 데네 우용다 리쿠 낭미 제제 신제 카르기 고마친 뎨리야 레드 잠바 구수멍미 십중업주 제지 구수막보용기 타고알이야 대여와 톰바리스 대야 우용게 구수지도 잠바 구수멍미 기간키랑 가른 아냥이바 도스크대 기치기여리스 우용게 챙기밀이야 장용스기유 준요디 루미 리지 균도 윤감꼴지 모겹지 수덥지기유 다리 롱부대야 모자가 용비 도스크대 랭겜니 라키르 주마디 매매 텐두 잠바 매미디게게 추요디게 꾸마미데기 두스케데 시기요레스 리후게 디코브다가 쮸브츠부치 시조치디 잠바 우용게 고 육스제자 리후게 돈르제 데브레스 디네 우용게 아니 구둥기 매매야 기란을 쉬야 돈다 게제 치치니게 세세 야두그 말이 네 쮸요디 암조원 부인베 칸리야 나이 국브리 슈크침부 시다요리 년남기 요구 보고 손자 고문지 까미추 고미 신달이야 구십 지신이 말이 제장 공개 맵스나로나 두스게 대신 침브리스 리크게 우용기 슈고 공부 터지지다 마치지 뻔히 가중나로 침브리스 우용게 라베 나로기 대진 지부자마 아니 동기 동기 칸에 간로 충의 뒤네 권에 벌 지역계지 신의 뻔부를 줄 핑주 마시 치린 윤두네 옌후 슈누 뒤네 칠렌데 반대 위신 풍바 냠내유 시 중저바 신도 치와서 디두 총매 자랑 레기 줍 두스케데 칸에 쪼기 쪼긴 주요레스 돈도 가르시에 요레스나 양나 디완 레네 춤바다 양나 룽더 더구이라 톡바 양나 층을 레수 주바인 치순 진중 총매 진규 소순 뒤람 근제 용구 유매 모자구구 유나 녀려야 모유상 강가 나로나 두스케데 제기 주요레스 두스케데 지부 쪼기 쪼긴 주디 잠바 베징 카톤 나로기 부구춘주 넙주 죽주세 우용구시고 장니 때메떼기 떼기 게미기요레스 존댐 미자 루기 때메쇼세 강베 권자부도 아니 부구디게게 셰다야다 게미기기 제기 인구요레스 디네 야 카고니 다 우용다 리쿠기 예윤리야 파친 수친 제니 부구 도저게 칸데요레스 존데 미자 루게 소수 때마샤세 캉베 때마찔린세 아니 레가야 때십지가 용베 겁리야 춤슈네 깨조시다 제베 아니 깨구두 잠바 되지게 다니 춤슈리야 깨조 딘데 갸고야 카레 두스케데 게스티브레스 되지디게 공의 계란을 쉬어야지리야 내시 동원에 게임쇼야시도 농부시엔다 내용 조가 뭐버치게 춤슈리야 뭐 갸고 유나 모용의 사례를 거의 세제 계획이 모용 침든제 전년 수용구래 모바디 수고용에 주요시도 대인비인 숙제 매매관리야 로다에 도니부시도 제상 부그뜻을 코아야 체내계기열이 두스크대 시에브리스 루준이에게 가보침부든제 세야리야 대비인 윤대인 침부 유부시다 타게 취업시 되자라 공화된디시과 규다 두스크대 시에브리스 되자디게 람상 아니 우윤 깨단가 친니 가르시게 열에서는 깨라 공을 쳐하게 기라야 페로나 숨기 두스크대 시에브리스 우윤게 공을 쏘래 두스크대 깨시지도 잠바 되지디게 존대 미자 룰라지 두스크대 랭게브리스 디네 우윤다 아니 준요를 준교기 리그 군인이 되지디 슈고 친제 솜진기 고유친니 나론 주브리스 리그디 임비는 중중 징습쟁기 kubkya khanliya dher chubris. Uyun soso mita luta thukde chaka chimbris. Jontay mita di jesu di khande chyores na jemi chungsha tuba sidangda mingyu gubu shoktu kyangdang sung. Shezi kalla sukse chizku jisi chewa tingcho lhatsenda lakto yukba thokshin yunjuki dezen zombe midir donda chay.
게서 시차 김규 추당

0: 데 파미 듄네 벤저 푸숨초 융울 자야 듀시 빠제치 스미 락삼 가루와 닌다다 빠냠덴라 루지 카터 양 라르신 세블라 딘진 동표치 체니에 남아꾸라 게치베 전데미다 루진 이시스르 미츠 유이 길린 시스베 도스케데티요 임프리스
1: Gapu Guri Putu Musungwe Junku Chakjian Zum Jung Siake Chungo Dumgu Siche Zam Chudi Gunki Nyewang Gube Gur Gurji

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 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종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퇴다 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 치디 팀취바 겐더 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듄글

0: 地道三边，根据其控制，地内查。几多点点偏向给喷油，地那些。三九路本地滚球，三九起，胖子。三九路本地滚球，三九起，美容。他的契机三十不等于，偏向农村年轻力工，学会农村。三九路全队列车，三九路本地滚球，写的是。
1: 샴라모트 선교권도 근종 레젠케 제전조에 티자시에 비난 젠케 낭덴 고주토 하사총계 청관추수 럼술 지린케 총미 초알 조나 진버 시크베 틴솜식 년전 쇼인 편정 하사 청관추 장수 남진케 창월 남잠토 오팅팅케 럼술 지린식 총미 토강 추도 차유 준신케 론답 제베타 미도 럽도 시에베 지린티낭 겐고 카세키 준신케 시리포도 진주 면제 체베타 초고조 탕진토 제초로 루신도 로지 하삼콩 대가르타동 조준케니 지켄바타 장이 망부 제베 사동식 인버 수유 롱어르양 차르미 제브식시 문제 체리규급 네바르토 럼부티규급에 코류 조신치라 랑코르 적사양미 제 타고르키 총미 제초치신 제베타 사동티 투유림부 폐주 땅 메베 림신 케니 봉사라 교내
2: 芒措措罗三千七百穷也不是芒措及三千年恰就别为归属银他在从杰的对干他从杰的重视组装去局局长于洋起三个班孔旭穷为吉我就三年杀到的德西听马七百九库里有开那段我在推不马赛你国起亏中银班郎国角色官别那段写到穷听为亏中银班中个推上芒果罗郎国没别郎国角色那段的三路当密度他家推上苍马郎国月别郎国抗中都交不提军丁写到九日月这些 남자한테 제로 니도 야미니슈 접시를 진짜 초바라 어준 치고 초바탕 명아라 초제 조타 랑고르 조세 알레 리춥시네 조드 레튠 코림 대변아 비신 유브시 마저 코류기 내든 타주 제거 마세 타동 망초기 고고 응어라양 듄괴 니고르키 총미 망치원이 겐군 힘베 삼자라 둘린 치급 창매 참잠 치세타 고르시에 잡사시 고베 저와 듄기도 테르딘 지린 테레 탕진 중우식 칭아 차르고 제바 마세

0: 유제 유바 소수 낭네 통매 유에 남당 디 줄라 당다지 자제 원배 남배 제바 당 뉴버 소하기 고든 세월 최초구 레스 슈에기 둔다디 당다 뉴버 당 제베 고든 된주 골라 야이나 냥고 드슈 담 타가시기 샴랑에 당대 튼기 주주 시벌레 당다 군제 댐바 주주 골라 야이나 모두 라과 잠지 슈기
1: 新建那么做公共上，唐代天朗村新新八天呢，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囊平江六大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拿有手。
0: 당대 군제 담발 주버스에 디니 능구안즈 폐주 치탕 치미기 빼빼나 두어 통화 당 매유바신 추제 딩어 당 추유바신 컴부 메도 시에바 당 트리바신 시엘라 수학배 빼디리기 난라 툰배 당대 튼기 죽두기 남바 디리기 야이나 고국 요리 튼을토 채 미지바 잠 리마도 듄데 모두 슈추베 중공기 채 레다 듀베 코든데바 주주기 남바디다 있나 지바지강 르발라 페나 투어통와 레 메유바 신 추자 딩와 레 추유바 신 시바더보 조 치든 치매 땜베 튼다디 임바 예바 속의 균전도 치든 어먹고여바 지글라 코고여바 양매나 치든 치매 땜베 전다디 대다르 인거바 인시베 군젤라 야이나 치드응마 거바티 당제 응어바 제바지글 쓰기 요르발라 퇴응어토 치드응마 거베 규탕 깬틸레 띠제 치드운 치메 제부디 중어 땜바 더블라 야이나 고고구 요레 당다 군제 땜바 죽드 골라 야이나 예 오드 슈담 타가 샤제 샤낭에 이나 당대 튕기 죽드 시에발레 시바 치급기 코든 땜바 죽드 골라 야이나 자지 퓨게 룽틴 샘바바 남라 오드 뜹디지 슈구이 치급시 슈고야기 군제에 당대 대체 대급세라 속배 튀지 땜바 인자 치급스 러버와라 치급기 체니 좌당의 원의 슈바이나 제바 카지기 난라 야이나 차와 강시 치배 튀땜바 지글라 고구글 레스 숭바틴데 두 머시체나 당대 차와 강시 치배 튀땜바라 주버디 조치와지 리베스나 조치와지 리 타이네 당다 치급기 튼댐발 주부의 빼지이나 차와 강식 치배 튼댐바 인바 코나 양매나 차와 강식 치배 튼댐바 코나 인배 니바의 개요 말에 제자 내 대야 당다 치급기 튼댐발 주의 주부스에 디니 당대 차와 강식 치바 당 중어 수학이 뒤댐배 당다지글라 고구글 레스 제니 딘데지 샤유 테모머인바디 카르레스나 주바통우 디낭아 중어 세기 차외 민지 자제 응원바르 제유 조카르스나 고바탐 미유에 카르스나 차와 체바 댐바 머인바 릉신레 중어 인바 강시 당대 지급기 된댐베 베디지에 두투비에기 치도 중화세기 차외민디 자와지인 베차샤베이나 니마샤와탕 롭다르친 닝궁심바탕 또세 사루바탕 니니에 지가샤와탕 소남레가치 세알로소베 베튼즈낭라충에 당다소스 롭다르조와탕 또사와 니니에와 소남 내가 치바소 그 뒤지 텐조니 르바신도 니마 샤와데 쇼바탕 다가는 신기 닝공 사루바 지가 샤와탕 인바 소소 세월 체버루발라 양베나 다와 샤와탕 꾸무다 셰치 지가 샤와탕 넘시 초루치 군가 샤와탕 강법수 세라 속베 베튼즈낭라 중에 당달라 야차스니 시에베이나 당대 치급기 된데마 강시 저와 강시 제바 마디엠바 제제 저와 텐조 중외 투지디 댐바르 와라 제장 저와 강시 제바 당 중어 댐베 당다시라 문지 최고고 레스 슈고야기 내가 예 딜러 투버르 와라 당다 군제 댐바르 주버 당 당다 치급기 된 댐바르 주버 디니니 다 고든덴주기 남백원의 시에버이나 더블요리 제발 카지기 난라야이나 디니기 빼주에 제보 체버 딘데에 망부통해도 로알라 타이네 더블요나 지바 지경 인구기 말해 디니 지바 지경 인나 투민자와 난라 당대 퇴기 주중 아송두전에 디니 터대 인백원의 송고에게 거베 요마르 발라 제장 디니 그 코든 덴주기 남발 남발라 야 이나 이와 요아데스 슈구유 로알라 이와 요아데 오나 디니니 그 조의 케바 당 이와디 카르레스나 나레 체바이나 조의 케바디 군제 덴바스야 디니 치둥음에 걸려 야 꼬베 규탕 긴티르 데네 치둥 치메급규 제부 덴베 차와디 중에 된덴바 직당 당다 직업기 된덴바 죽버스에 디니 차와 강식 치바 당 중화 수학이 된덴바 죽버시글라 지금 유배 뭐체 직업기 급러 야이나 당대 눈러 야이나 뒤직 덴베 민 빼나 니머 샤와 닝궁 심바 사르바 다와 샤와 지가 샤와 세라 속베 민텐조 슈제 뒤직 덴로 체발라 속바 텐조니 디니니 발기 고든 덴주기 남베 제주 조지 레섬구도 샴라 예 투미자와 난라 당대 튼기 주주 아잠 숭베 난네 나바 당자 담아 그 고든 덴발 주주 그 걸어 야이나 자제 퓨겔룽딘 셈바보 남라 모두 두두지 슈구예 당아세에게 민디니 맹아캄 펜뱅아 더불러 고국 요리라 당아 댐바세에디니 냠링기네 닝부쉐바 틴델이야이나 고국 요르와라 투미 당대 튼기 주주골라 숭백급라 당다 당아게 튼댐바 주버세바디 맹아캄 펜뱅아 댐바 코너라 주버시 고국 요르베 양나 딜레 캡치웨 댄디 셰양 유민니 단데 둘레 양에 대야 치감부 징이지 시에제 타취에기 내든지 자원인의 말에 다이네 팅성 당다 담아 그 튼댐바 주주기 빼쇼당기 차네 20지체 삼루지 땅바 이나 당다 당아 그 고든 댐벌 주버디 맹아 감펜뱅아 댐베 당다 코난잠도 머체 빼나 구탕 쇠탕 세라 속베 빼디리게 샤바에 두 구탕 쇠탕 세게 빼디니라 슈베 당다 더블 야 차츠니 시에바이나 맹아 감펜뱅아 댐벌레 도제 닝구 체베 퇴야 댐벌라 주버양 요르발라 타이네 구탕 쇠탕 세기 당다 디니게 차와 태당태 제도 죽바 차와 태당태 지구를 꾸에 된댄 바 임번니 텐좀다 더바 체메급지리 제장 콩두 시에베 군대 태달라 대제 다리 뒤에야 숭배

당다 당아 그 튼댄 바 주버세 디니 당제 차와 강시 제도 주버 당 차와 강시 지구로 꾸에 튼댄 배 당다직을 야이나 문지 최고의 성기 차와 강시 제도 주버 당 차와 강시 지구로 꾸에 튼댄 바시라 고구구이나 남배차는 근데 대배서나 남배차네 당다디 꾸지기 제라 자제 꾸세 유태 샤와 강디 제로 주베 된댄 바직라 스기요아레 빼차샤바이나 윤댄 종탕 깨자 슈탕 윤댄 롭탕 사분 톱탕 랭겐 룹탕 최장 최탕 콜로 꼴탕 이기 지탕 이베 내라 전탕 세야라 수학배 배틴즈 낭라 슈베 탕다 소소 꾸지기 제라 자제 파르 강사기 차와 대탕티 제도 주바 차와 대탕티 지구로 꾸에 된댄바 능신 다리디에 슈에기 담아 댄바 주바스에 디니 퉁을 더 공랑오드 슈바 능신 당대 차와 대 제도 주바 그와 속에 튼댄발 주바 고구구 레스 슈고야기 내가에 딜러투버를 와라 콩라샤베 비 종탕 슈탕 롭탕 룹탕 지탕 셀러 속베 다 사바다 바에다 자나르 종 아사 종 샤낭도 슈타 슈 살랍다 라난도 롭파사 롭 사갑다 카라다 다셔주 룹파사 룹 파라다 타키구 티사 티 세엘로 소바 창마이나 꾸지르발라 제단 디가브라 야이나 당다 꾸지기 민테다기 제라 자제 다 파르브 차와디 제도 죽바 야마나 차와디 시규르 꾸어소하게 된댄버르발라 제장 다리 대시에게 제다게 낭생아바 담아 댐벌 죽버세 디니 어 파르베 차와디 지구르 꾸와 야마나 파르보 차와디 제도 죽베 된댐바딘데 지글라 문지 제국우 도스 슈에게 금제당 내가에 딜레투게 슈베예 공게 퇴제 낭라 야이나 네 당대 된규 죽주골라 야이나 자왈 테네 두당 제바당 군전 직업 담당 아오스 송배 공부 능신 낭세기 요왕아부 대다기 된기 죽지골라 야이나 자제 퓨게 룬틴 셈버보 남라 모두 슈버이 디골라 야이나 모두 슈잠 타가시기 레젠 치메 나라 야이나 네 투미자와 나라 원수 댐메베 당제 죽주카지 갸제 퓨게 룽진 셈바보 남라 모두 슈드 유베 갸제 퓨게 룽진 셈바보 남게 튜도도 세나라나

0: 제제 야즈 추디디 교드 셈바 수루이 게드 차자 철루이
1: 제제 야즈 추디디 가도 세세 녜디이 곰도 세치 뒤지이
0: 제제 야즈 추디디 치라 주드 따부이 낭라 뒤뒤 띵부이
1: 제제 야즈 추디디 켈라 추디 짐바타 이게 탄와 짐바르메 日节假词出题。
2: 日节假词为数 洋洋土 苏不列冲别路卡尔结枪马
3: 退入三别 你寻堂中你 浪去别个年久几卡尔梦
2: Dirni, Guzeki, Jidin Yi.
3: Dirni, Lukaki.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엔종 룽치 년치 예궁 에게 룽치 이
2: 로트르 디니 소에 람니지
3: 체르르 디니 세주 꾸이지치
2: 디 한기 소아탕
3: 루튼기 소아
2: 디디기 소아
4: 소에 람로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주구닥다시
1: 까망에 생규루
2: 생겨남초 샴라당원이 까망에 생규년제 슈긴 랑종기 망좌기 류수면주기 교거신니 류수면주 체교를 개교르지 슈어체로 단도 륜종진위 딱제다 왕자라스 류수딱제 종다르소 리주주기 남자카 십주시숨 면주 십주 남자 면주 겐주기 겹구나 주니 류수딱제다 차기 종다르리기 면주 십주 처용라 개버체토 망좌기 톰난다 이나 퇴도 주균바시 你对日务期总给重庆汤金都藏些甲瓜给心色对目相巴拉忙着当与国罗网不惜铁嘎的心色了热汤忙水拥热推荐嘎东街切巴拉列表示巧克力区土特东藏些心色给传用色汤行着团结女民虚下人列政区日节车团起归耍水年日务期人列与国罗给名将对于不是 年家的定亲总给端端推上藤井前年端中额度切也不是

0: 생남초 디링키 첸첸 낭세 쥐미리 첸나 모쥐 쉬야키 치진 당부디니 니도 뉴스조 류다와 개바 상하이 총길 제주배 송경 우랭키 차게 용수 징가 육배 심즈유메 치주키 진추 니슈잡게리아 민네 치미키 배준 텐실 체디 죽제 용자 체비티 차게 용라 더 민저원 나소 총유비 태양 배준 텐제 뉴스잡게키 텐제 니슈이나 제젠 롱치키 외부직 춘가부디 지게투 자춘탕 비춘기 튼제 구이낭 제젠롱치 규모부 리숨베 가본디 지게투 자본 십시투비버지 튼제게 학잠기낭 딘피낭 용수 각동 제베 제규르키 응외제 제유비 티웨 스무자지 카지기낭 저준낭기 규브지디 장외자지기 알레고 니디 지게투 502 제조 제부탕 하장 잡유비 점린 최된 전조키 팅원네 가춘 디 림부탕부 제젠롱웨 제리아 문진나유부탕 미수부 박배원의 제비는 믹참키 방문이 친인슈탕 복도 졸라와 시인신 디더부 제젠롱치키 제규 믹발러 투급수 민미대와탕 섭슈예부소키 초난 차고용시진 내도키 민주기 등십 城市联文발신은 통말 지무수무자네 가자 계주 캡시탄 청중 시시잠러 초주치기 능춘토 람신 소수미기 나로러 모보신 유베 소나 중시진 티내 림신 능수동화타 차와타 식베 너와 중재 정화 메바 믹주쇼주 요시 급디두 범무망부시기 랑수수 기파키 초와 김베 금쟁기 제삼시 원장 퇴외토 디더비 민미드웨 금쟁조니 심즈메 제규르키 진주티 믹삼키 기바 칭메 쳔무 총웨 긴키임지
1: 那是了，谁说话了？但每次学的怎么每次怎么说话了？
2: 这些了，
1: 但第一年来，但王伯拿了个钱，钱去学习的，但体会的还是从之前我那吃准备一年来，但我当脱了呀，明年节目去，我对读的，俺那当不全用个自己的眼睛，咪叫来西班牙点着过呀，自己眼睛活了。我那是，
2: 这几个还是说呢，自己眼睛不呢，俺男生通不怎么这个，哦的，再不有不及，男生还是从从那下用不得过了。
0: 当然是下了。
1: 明天呢，几点点呀？打起个各种信息了。体外新几个各种几年是吧了？是。今天你对怎么蜜糖种植几种比呢？怕水果一年来，甘南糖种那些进度不得怎么给了？我那啥是了？但听上还是从几座脱了一边来，打底下现在的培养几株就怎么啊？什么水啊？一边来是吧了？是。他能行还是从这个水啊一边来？底下我明天来亲戚男生水啊都挂了。
2: 是下了。
1: 但没看见还是说呢？这个没不赢呢？
2: 啊，你米克利亚怕糖叔叔没被拿完了是吧？是吧？
1: 啊，你都是在对上把一边的了，这些的肯定没被说是通过的话了。
2: 是下了。
1: 车上俺做个表面看这个，啊，你哦，是说呀，可能说呢，这个去养养个气度，啊，你我可能说保证是当前没俺拿了的意思，啊，这个是对上把别的人家没笑，俺这所用给了。
2: 当然了。
1: 我呢，可能说呢，明年别差不多。
2: 是吧？
1: 因为可能都是代表那别的人家不好去通过对上把，但他这可能说看个这个就是不怕，都是代表咱们这个再没那个，再没差不多。
2: 我那当然是下了，
1: 知道了。
2: 你下
1: 了。那现在每个在家，他开车人心的，那闽南的，他可能说多透过油站，他长面每个在家要拖拿钱不起吧？他铁外可能说呢，啊，许多忙不起个那米粒啊，他人说说给天津明白个，他什么价钱，铁外给可能说再说重要的，米切了端的几个多了。
2: 当然是下了，但没些再不吃这第一年来，什么都也不稀罕，铁外米长嘛也再不起别落定这几，要是罢了。
1: 是。
2: 但
1: 一年来这些钱里啊，对他们也不说不定呢，鬼面心上这些什么给是罢了。
2: 我那是。
1: 他看了也看了，给车间拿了一年了，但我这拿算了。但每再不去，用完钱都用不了。但现在没被经理啊、店姐，他第四个话，我们家这给他订这个，并且呢，我们订这店姐呢，啊，什么最么家伙的一年了？但俺最没给几把的，他那吃不起不要隔壁人呢，啊，没这里，让了也和他说别个，你要不说你全部有账，啊，你和他说呢，提到别个，你要是全部用也给他，究竟做的啊，可玩了些，土地有哪了？
2: 类似了，但地铁里呢，只有这些拿了那块板视频呢，每次家这个接触的，电脑里呀，做的当男主之间的视频呢，加全糖加本三个，他就不是盯着你吹动了。
1: 哦，好了。
2: 但电影那个男主前里开拍新主车不当，当那些程序员不记得下了，做的呢，电影拿了呀，这些龙器给这电影不记得写下了。
1: 啊，那乐死乐死。 但你的糖尿病了吗？那没得路，真跟你糖尿病了。那
2: 是。
1: 哦，那不是广州人的，你喝的加药的。哦，那他喝的是呢，这个药的加药的，人不是没办法，一个人不行。哦，听这些喝的是呢，每个干的都加些多了。
2: 哦，
1: 你加啥多？南山喝的是呢，这个松子这调用的多了。
2: 啊，类似。
1: 哦，第四个是吧？
0: 다디단 자체와 인사를 간 있으나 당한 주 체리기 심주 체바 사실 선배 이내래 만난 주 강배 지겐 체아이나 자야면 솔레기 쿨리가 배주 체아이나 자 자치 용어부 유배 지리가 상면 나로 탄다 공리 양호 주 쉐기 자 전단 자 번세하기 당한 주 춥지 디니 유배지도 알아 아
1: 레스
0: 춥지 디니 지나 당한 주 지유기 지시 나로 내 커버시 위내래 춥지 디니 유배 수고 양한 주 제전 롱치기 그도 유배딘 타 춥지도
1: 알아 아 레스 레스 나 한다 그래서나 기기
0: 我们也是。那是了噻，但这件事就这么办，那上面牵涉到联系天人、联系居民性，每个男生最特别联系什么样吧的呢？但那天呢，说句特别个别，是不是是啥情况是吧？我们也是。那是了噻，但这件事就这么办，那上面牵涉到联系天人、联系居民性，每个男生最特别联系什么样吧的呢？但那天呢，说句特别个人的呢，还讲个用心就是的，嘎嘎就是印章，场面和他说到底，三六那罗里亚的，听三三九的，更加多那边个就我就基本上牵涉了吧。
1: 大概上是了，怎么连确定真做个一年嘞？听闻呢，他全家不的呢，人不堂不这件弄为这里呀，我们这哪有的这事下了？那是了噻。
0: 俺那做米日给苏北北门的这边呢嘞，听闻呢，他全家不的呢，人不堂不这件弄为这里呀，我们这哪有的这事下了？
1: 那是了噻。
0: 俺那 추수 직 능춘 남신 소소 미그나로 양업 신다 주베 소나 딘제 용야타 당나 좀 미디네 림신 나자다야타 타 차와디고 유베스로 미디바 딱라스나 찹샤디브체 나 미디바 치리티 유베스로 나와딘데 융그르발라
1: 워지지지
0: 디디 좀 아이는 안 안저라 메바 미주쇼야타 타 미주쇼비네 양나즈 고요초고베 능주지리 양양나즈 미그스미딘데 간 축지 응업디네레 약부스 메비네 양이나 미주쇼비네 마베 미주나 고다야딘데 체그르발
1: 오레라
0: 안딘데 인데 좀 아이나 제소 파샤제 키랑게 미나로리아 직네 당나즈 제즈진라 소딘데 주주야타 니네 따탄데 미기 카르스 믹스야 나고 소야든 조 이네레 미 나로 주야라 소다 된 조세 요르긴 뭐 카리 임에 만나 주다 주 하고 차주 걸 봐.
1: 제.
0: 딘데 인도 좀 많이 미기 대단데 다 배드가가 침부 채야타. 미디네레 치수 미마 통부 차야게 다 딘데 규긴지리야 차주 걸 봐.
1: 제.
0: 딘데 인도 좀 봐다 디티에게 대단 디테일 양에 바르도 지자야가 왜 페미슈 누마 임비네레 디테일 양에 바르도 토나나 고기슴 기지 봐.
1: 뭐네지. 다 기랑 숨 없이 있나 다 자르지게 다나 디 제수 차야게 자라도 좀 비네레 소소야 마추이나 아니 바바야 그래서 능력 된 거 봐.
0: 시시.
1: 하시 그래서 미술에 마음 차 손제. 하시 그래서 미술에 토비지.
0: 是吧?
1: 아니 믹베도 좀지 좀지 님카. 아니 하시 그래서 제일 강한 소제. 어 미다 계시 뒤에네. 미 좀지 좀지 님도 차주도 봐.
0: 시시.
1: 세상 모두 좀이 비네래. 소소 그 견디 비네래. 알레 년이야. 모두 바지 아 제르단 제 자제 총외 그래서 뭐 견디로 봐.
0: 시시.
1: 세상 아니 제일 아니 고지 강한 소도 봐. 영향 걸 때문에 봐.
0: 시.
1: 회면 수입 비네래다 제부치 쳐. 삼상가다 삼로디나. 미 상매 삼류나 열바.
0: 시시.
1: 당 아주 그래서 대당. 뢰동 체제 입이나. 소소야 제부치 영향 섬시 차죠 말베다.
0: 시시.
1: 다디 고염이 라르샤 섬비.
0: 레슈자 딘제 인도 좀아이나 삼대 이내레 제스케블랑니게 갸지 센트로 추 이내레 디탄디 앙탕보 샤는 규조와 딘제 슈인즈발라.
1: 다그라시. 다 제주가 차네 미식이 치즈부터 난가 제부 니스제 요르바.
0: 제질.
1: 다 티니 송도 제에디나 개침부지다. 개세 키랑기 시레르기야 믹세기 꾀지 침부 메비나. 아니 헨기기 아 제부 좋아 말베.
0: 제질.
1: 어디나 어 치즈슈나기 제슈디인스스고도과.
0: 제질.
1: 교회 가라소나 난심기 제부 대변의 차샤비나. 아 셈바 상부터 여러 어 코게 침부 라소부디인다. 아 제면난기 제마. 아 제봉은 시리성비 이내래 온 키랑기 계시 정리기 제주리 토나 하장 체부 체밤이 야면은 랑수수 레게 고역회 겜베 아니 예바도 아 믹스 주임 자제나 랑수수기 제냠디 어 토르디 당고 삼비비나 어 토르동스 바다 이제 그래서는 당겐 뭐냐 주비비나 이섭 최고야디 저글라 키랑기 모두스 나는 컨트롤
0: 레셀 다 탄데 임비네레 다 미 참물로 제냠네 야크레선 토나 참부남 탄탕네 신야 카셰이네 디더뷰다 제베지 된데 메비네레 야 랑소스 레게 고고 식제 딘데 야 제베던 고녀딘데 용십 지리지발라
1: 제제제
0: 딘데 인도 좀 바이네 나나주 레젠기 주지 탄조와 체제 키시 키란다 mixi dinje zume jarje ina ta chale nang goya ta ya mena ya so so dinje thelia nye ba yue ken ki mi ji yin ba cha cha bi ne le sham ki nang dun kha li ga yi sam nang ja da zo di na ta ren ge ju ja ju be di ta di na lo ne di ta zo di na mi ki di ta de ya la da nye ba du to na nang goya cha ru dung ala
1: les les
0: di thia li ne le ju je xin na lo ne kwe ba xi bi ne tang dong nan zu sim zu me di ne pe ju chi ya di ta ken du ge ki ran ge nyung ru dang goya ba le zo di na ta ki ran ke chi we din je da nan zu zum du 당당신 계지외 가렸습니다. 투급 딘제질이야. 기란님 좀 드시다. 당당신 미미나로리야. 단한 투급 딘제 차야치도 딱이란디 믹스 좀 라서 잡에 딘제게 가렸습니다. 고고 옆에 있네래. 약속 좀 있는 투주 통무진 나로리야. 배준나야지래. 기란가 님은 님카 뒤에 그냥 추주 게래 게외. 다 믹스 좀 있는 단한 좀 맵지래샤라.
1: 아네 러스러세.
0: 너스. 니부터 문에 차샤비네. 저주 뉴베 급수니 바르투 뷔세 십시 기년 슈딘제리야. 기란게 니 바르투 토나 난고야. 조 이나 디나 로리아 쳔가바타 벤가바 요르스 제당한 안 좀어 주 슈브리 디네레 당한 안주 비주 집에 규림 나로리아 따띵이니 미리아 최민 다 미수구 교민기디 카르스는 디탄 좋아 유베 둘째기 년슈 주어 발라 년슈 딘데 니바르도 케랑게 토난난제다 튼제 디리 비주 최고도 민도 야면 제비나 니수고 야뇌서 카르 인구 유메 디테리아 케랑게 니바르도 규르 난제 엔은 안주 로트단 덴베 다시 야구치 난고야 차주길라
1: 아 네 레슬레세
0: 레셀 티웨 양한 안주 당보야 배주 집에 급수 예발투 기란게 응노르투 당 기란기 나외 겹기 샤디는다 응난주 소아 김슈타 시나로네 님슈스로 차주거바 티자마세다 응난주 락베 나외기 샤지요 마르벨드는 말 럭욕 디나로데다 튜경난주 추담라서 잡에 겹리아 피시스 디체스 지금도 그래 어디 디잠데야라 기란게 예발투 추난저발 디 감카세샤나제 감정스샤나제다 습줄릉고도 그 딘제기 예발투 추드나 비나 약부 요리스 손샤르
1: 아 네 레스
0: 숨부딩문에 샤샤브는 예바르도 키랑게 있는 다 님의 권리가 지금 주문디 배주 제브발 이 제차베지라 예바르도 장마제 주난 거야발 그래서는 카시게 다 키란 딘제지기 그래서는 조부스 나제다 주지라서 남다 당시 링글라서 당차베지 다 주자인틱스 쳔나 아니 롭즈시 다 비르베스르스 나제 다 디강게 든 조상세 제 제주도 와 딘제 만남바 예바르도 다 주산 쳐야지 미네랑은 안 줄래 제망부지나 슈월 무시 이는 미 파르키 다 저와 주야 이나 자면은 초고 초면 바라게 저와 최야 최도 특히는 레슬레 최야 된대기 용시브리지 발라 이내려야 소소 소시 대장기 최도니 바 두다 원 삼게 최나야 발라 대장 마세야 베티 또 된대 레슬레 치다 최야 차비 이내레 야 미기 스물아 소 된대 자나 유비 이내 키란 소소야 다 된대기 니시지 유비 나제 심글 하모야 다 디게 바짱 마지 바짱 시나야 다 미기 스물 주면 바 고나야 그 된대기 도시지 유고야 리서도 관라
1: 베티 시베서 챈 고야 삼부터 가바진 그래. 루발.
0: 루발리.
1: 그런 그래 손드직. 비라 쉐니 이비나 아라라 소브바. 알레니엘 양 고타 스그리 생그르바.
0: 지질.
1: 알레니엘 남산티 지그리. 니네 마 고샤 그리.
0: 루발.
1: 오 인구르드야 오 마레.
0: 레셀.
1: 아니 비라 오 추사비 아니 베도 동부 마모르 큐르제 아니 소소기 제냠 데레 데스 마 교르 주그르바.
0: 무네지.
1: 제가 니네 마 그래 손 되게 직 바치제. 야마 고야 되게 고. 안 신의 비라 추비나
0: Kirangge sumbdi inele yang ananzu susu go go xizerbal. Inde nanele yapo yorisimgi yang tingwa ananzu dindegi jolin chöle inele da kashe garasna tusu shira la so chöje ina ngweme gi mixi di mina lo lebe ne zu dindegi inele chunyu dunga. Ani yang dindegi du zamba chi su menga ralan chin je bet dön ya mando jigi susu ranga dön ma duya. Di ina mi kibal ya gyön katsa sugre bal.
1: Mi ka shei na ra si tsa mar bel. Yang kar zon sem na liya gyo na yin yin zhe duwa.
0: Nos.
1: Mi ju da nye zon zhe.
0: Rwala.
1: Yang me na ka shei pe te giyo shiu zhe xie gyab zhe na yin zhe orwa.
0: Zhizhil.
1: An dhe zhe ba cha xia bi na. Ani mi ju zon zhe da bi na sem gyo zhe.
0: Rwala.
1: Mi su liya chung gyo na gu zhe orwa.
0: Zhizhil.
1: Dige pe te ma lu yon zhe. Pe te mi su liya na yin su xe
0: duwa.
1: Dhe zhe gyo orwa. Yang ka zhi kar zon na ra si zhe pe te xie gyab zhe. Na zhe su su ka le ke gyo orwa.
0: Zhizhil.
1: Xie du zhe gyab zhe du zhan ba.
0: Zhizhil.

0: 나 그랬으면 뱉 퇴변에 막 터비는 사바 딱딱 그랬으면 시미 어 쇼니 이리야 마 요도 사바 야디게 마 쉬셔도 와
1: 네세
0: 어 팀적은 해도 여러 봐 초 가서 가는 산다 그러셔다 저도 걸기나 전
1: 지지 롱네 티링기 달리 챙기 주지 시송체 슈빈네레 제제디는 미창마야라 제부차야게 삼딘데 주어들레 조디는 안안주 디탄디는 침멍실 주베 멍시 털이야 계란게 신의 제분남비는 여보시라 요리성 기르발라
0: 제제제 오늘
1: 대산마세 있나다 계시 계란디 미기 심이 주면디 자베 규름나로리야 미맘 차야다 너수게브 습주람바딘데 제비는 네발도 계란게 또 두루게브제 모슈브제파 꼬샤네 약고 르발라
0: 제제제
1: 대외는도 때문에 위는 하나 줬다 개체 아요 삼베딘데 그 삼마 캡치제 인간한 줬 센댕게 맹하는 게 꽤제 딱제시아디 있는 개점시라리 섬길라
0: 뭐냐실
1: 다 미상매심 나로리아 트린 독스 찹샤게베 모두 균체 요마리 선배딘 제기 공부 유시 이내레다 카레스 느기랑 그 뒤돌 맨주 만나미네 야 슈고야 미디니니 마 통바 차야딘 제체 마레세이네 수간지게 슈즈틱 마르발라
0: 제제제
1: 딘제 인도즈 바이나 가난 주조디네 수부디 탄다 되게야 왕부난 그 저순르발 미제디도 부 차촌비네 타나 주직딘 데야랴 시야게 거콘도 인도즈 바 녜바도 키랑기 미게 왕부디 따데탈이야 도나나야 당통치난과디 계심시라리 성길
0: 다그라르샹오네 다 팅사이네레 베데 센제 락제기 피게기 침베 제불레 다 기란 그래서나 제부 차야기다 오 루티치세기 그래서 나부초 가스카르 통야 여러바
1: 시시일
0: 어 시레 제부 차야 다 이네랑 아래 삼료 토네 차샤비나 다 수소 유베기 헨기 제냠 좀 말베
1: 시시일
0: 디 모티 균균 치토나 약슈르샤 성길
1: 오네 다그라지일 딘제 인도즈 마싱겔랭게 츠 콘리아 드스게블랑니게 리제나로리아 냠주 제베낭드 디게리아 토나난규 조아슈윈

0: Marchi. Jelo Cherton, Kikikis Kekulor, Pavlovo, Kigenche Muruda Wigi, Punkam Rigbe, Simjuki Sanechemo, Jarme Bolinto, Dian Champachi. Gopti do, Kongi Juichi Leta, Lebe Wangze Parki Jue, Nishu, Rigbe Jube, Kongi Tenyanja, Chokshir Kepachi. Ruda Wita, Jarme Gipunkam Rigbe, Kebanamki, Kong Jarme the Shumi, Simju Zenangu, Rivashu Namshi. Pavlovo Kongi Yang. 세리바만부냠도 공기 풍감 소난기 칠레라 심주 제베치 키 카셰스데 니다르 심주 능거유 공기 니셰 뒤메리 심주 제베 왕기 소작이 겐데 소난기 상와티 또 토버시 공기 길러 또 뒤팅지 또 디버다 쳇지 지부조네 부구레 중외 주구사신 디네 더시 유린 제베지 남시나 또 뒤부타 지부주버니 쳇지도 교르베 키 심탕 야나 레버 겐데 소난기 제와착베 키르 또 메이강 치즈 코와 짬기 주지 말라네 주구 퍼바 통화시 바블로프 세리게 터블란 틸르 데네 겐데 추난 시베디 장토 빈바 주신 소학자라 렌리소 겐데 추난 중도베 기도기 교유바 자주 세브르 중어지 바블로프 겐데 추난 지베 뇨네 지부타 로브소 리부소 지보 망베네라 쇼겐 쳔부 테브시 풍캄 심주 강토 바블로프 저균 코유기 내라 심주 터신 제브지 바블로프니 튜르응어지 제상소 점링기 풍강지베 케베 또도 교내 제로 제동 고기 주민 실로 바블로프 주지 신민기 지레라 심주 제베 노비르 수리타 풍강지베 땅마토 제로 제동 고기 주민 안로 우르스 체리 칸네 콜라 체리 케베 고반 토슈기 민다 나와타 제로 제동 고기 주민 구로 인지 공매 천재 튼조기 코란 총민나 꽝팅 제브지 原点点 유럽기 사진 칸서 캡유버시 젤로 체크동 구진이 사피엘로 런던라 풍캄 리베 케와 하위 구총네 롱어 숨병 업주 콜웨 제젠 소도 소급 계급 소수의 풍캄 리베 케바 남기 연续달 바블로프 인지 공원마 핍나네 속쇼 케바 타다기 바블로프니 하위 라야 미유도 레바 미남지 낙주기 진보 신수도 나와시 바블로프 콩니 투타 남부군도 세리라 투차시 故子康部然后约在崔大批的主安明日了东松四个岗位讲写个位切记下雨 新鲜那不错 下面的罗年三对南天 Lumiere 我就收你了 罗松就拉给我了 年节特别提赞没不他
1: 新郎们看牛血基因队迷茫气味老年看难了点么大个重要是今年老年给老子人心压着心结谈点推走了松地堂西地一片叶子清要是你们不过是我年去呢老家给刚爱了马镇吧老年大个重要的你在没吧呀老年了日过前年第一个要是老年提呢明天一心用是估计给这个难大应对迷藏面哈将给搞不起个要是 이야,최고디,토마수사르도치바신겐티,뉴뉴시인바,뉴뉴구부치레.티야,로니기중와신드나,토마인지기응의기릭바마와,로지테.제로체동기기니섭실로,제베심주타,탐바망보르,똑바푸숨,촉바충외,추레,신구기드르샤.로지테,딱제심주제네,치료미식이,송체예와타,미식이네, 송체유티,송년루부르도미예외,차유바시도충시. 공개되야,미미

원점 기 재물 그 인수 망점 기 다우의 추달 기 다우의 원당 기 캡스 탐지라 신점 파피 기 나와게 구심 기 재물 진짜 기 다우의 굴김 더강 기 그 인수 레무싱 다우의 투 티초 기 니시라 르디에 기 구양 천점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sembobo lengge chemu dile thanda nam lengge ne sengu chu pe le zendi ni dawe gi khurkhan si be le zendi ji ngan chu le zendi nindar gong me chu chu thang gam sip chu tho pinjo long chi nyen chen le gong gi pyo ge long chin thang la do ka ba gi nyen che chu ri chin di tho sen tho yu be lengge ne du du dong an chu le zen sen gyo ya ge shu yin to gong kwe me nam lengge li ya zong bo bo rong rang chu la ne zam nang we lo de chu shu sin tu si be 파르체디 꾸지 슈유베 남블랭게네 디린 레로 기치 신탕 뉴슈타 겹도 꾸네 토르르앙 톡좀디 세나 유부슈 요숨바 로메 나키 젠종 나랑 지두 신네 메만네 어자르시 신윤 더뷰 사자 신나 미남 탐제 독접 치신 줄람 최와 마탕 포앙 년토 딤신 로바르임라 류진 수시 유티르존나 대게 교수 카세수 교왈레 타르웨 네미진 대신 유티이 미탐제니 마니 오마르자르싱 고투디 조켄달 미수진 지수룽와 바시 유게기 뎀규지 나왈라 로뇽 뎀규티 수탄 강시기 조다디 니자츠 이모르 지바이 탄다 미체무 뎀규티 니 디베 지바츠 서진키 지딘라 듄지 롱예 데버더부 박자 토부시 샤여바마세 제송 차담라 가와 최경 티니 티신노 냠베 딘진 칭용와 티좀 미고 난조 림신 당장키 촌나 총기 규디 친친베 탈 지주 추수 주보잠라 초바 시동라 심바 뻬라 시베 라카시라 조르총 티순키 로게서규 지토제경 미 시동학 인수토 라모티네 말라범나 림시 양산네 퍼바달 깨지니라 서버 마루 마루 통디 타르 추즈직 하기 윤라 초바 니동 잠기 서그 촐라 냠가와 시토 조조 유티당 대단히 황토 링웨 무

0: 가가 틀로 던제다 정신간 데 망불럽제 다 부이 존수 야고차요 아니 데 카르도 던데 저도 전에 야랍제나 림린다 지 제 사실 예수도 다도 이제다 근제 동의 동의 마르 던제도 카시 살레 유다 메겐자레 제제 데슬레고제 리뉴유 아니 도세 로림 숨바체실레도 양강에 가르체브라스 만주빈데 랍트티 갑조자고스 아니 등간주 나글레 탈락스림 침브리 안다 데네제 로직 템브리야 yang logic thing ani twa ji lesson wa le ya ji menju chia rin de ya ji pingya ge twa ge ji ko je den de chi du zhen ni menju de chia chung ma zong de le te ge den de ho lu la ge yo ya den de zhen ji nyu bre de nyu an la de logic wa le ya la de sa de so ani ko le de dan de de che la de chi ta la de chi be gyu rin na le ya ji ge ging la ya yin ne de kan lo ta ji kha she sal ji ma sim na ne nga re ya zun ju ri che je ang de ma so ne ang out wa le nyu yu ani lo chu ta zin de na ne che na ang out bre an do se lorem ta chubatun tanda lomdilia lomdilia chenan ta lomdina ne chenan ta be ang thampo jen jare mi yu zor de chenan chi lapta motu chen je chi chom ja ya re tinje chi samju chom bo chi ya re chi samru re tinje chi ta ani ngan zu pinja ta somo chola jor ta te korang chenan manji gi lorem niwa ja sle tu chane ani korang ge thanga jang ga chos tinje chi nga chogo du nyu yu thanga jang ta ti lakshin de yago yore ta ine le nye korang le ya ta anga thanga jang ga mi ta nga lo cookies nga loji khade chi mi ta lorim sumbo thendu me do chu chi gi is ta ngare ngone ne chen ta remote ang kaw me chi remote lob chen imba cha shan ge lag ma kun gyo de imba cha de an sha ta ta de ji ngare shi gre ji sha ta ta chi pha chi lik chu chi ta de an ngare shi gre ji ane do che ta lorim sumbo thun je ta jang je ya go thun o yi ze du du shi ge ge ra stam bri shi ge chu gu ina ge ze na stam ta
1: ge du ina
0: o ni dong gol ri ta wa ji ze ji ta sim de re chi khan de zho gu na ji le sa chu chu du ngang zu zhu nyue yomar wa nang mi yin e kho ta khan zhe chi choy na zang ane mi chati ri zhe xio zhe ta mi dudu lab zhe na li ya duwa kuma chok tu yor e si nye rum dhe ane an dudu mi chom sa ur zhe la kar su ra nan chum dhe zhe zhe li ya ta jik bagi ri su nyue yu di ha mu ri zhe ta dhe zhe dhe zhe chati xio che ur ta kho lo sa u shi nyue ri kho lo sa u shi nyue chati zhe mo zhe ta rog bhe mo zhe dhe jik ta jik le zhe ching an chu zhu ba zhe ne tuan bari ane mi de nye ga re zhe ku zhe nye ga an to si jik to che kao xio chung gergi dhe zhe tanda lakshin lup ling chu yore ane deya chik lab shuun che ba lab du zhane kardu kye lhe zhna ane deya chimbre ta du zhane kholu dhinje kholu sum chingyo chi yor tila yan zhinje nal pa zhu zhu kumzo kya dhinje ta du ngwa chasi sanje kanchi me ane dhinje kangay mangbo chay chul ta dhidu lo nyi zashi deya jang ya dhinje pyo rang jo chu wangbo gyunji lakshin lop cha sa chi lungji nane dhinje chi hakwa zhunga lungji nane hakwa du zhane ane kardu min deya chimbre ta kardu min deya chimdu zhane ta ngan zho go yaa sa chi dhiri nungu kholu kinde zho ne ngan zho tab di zhu dhinje chi du zhane ane be min deya lo shi zhe jang mi lo shi zhe jang nye dong chwe nga zhe chup she tun chwe nga nimdo gela nimdo chi mi gela nimdo lo chi ek zhe si devi nga rang ki lo nidon chuchu ne gozu je nga da robo jik nimdo ya da kangba chilo le da tlhesa kangba ya khabur wa da nga zuyo ngoy ne che kangba ya sa zamde le du zane nima jik da gu nunga ta mi sirp gunga ya chengu yor wa nima jik de ani jik ne thangka de le garcha do go re nima jik de nyi ne ta drobja deo jik go nungo drobja deo yo ya san juye tab deo jik tida jik tab du tida jik me du zane ta nga zu robo sum ze jik chale ya ngu du je kangba tida jik ta gungi lo suma rwe tida jik ya du zane na lo cha san yorwa san ju ne cha do che che lo jing ni de wi ane ni do chob ge ze do ne le du zan da su su zu lo ga re du ya tang ga re ji che sho sho do wa ya ge ji na le ya ji de jeb chi ya de ji yo re tin de ji da ngu chu le nye de jeb gu ro che nye de de nye de de jeb de ji che che do de de che che ya sho sho le ya won de o che wi che ane ya sho le tang ge sun de lag la chi and ne de gu de ya tang ga le shi ji shi ji de la ba ta me ra mo ju sho le so yin be so ya do che khayami o sedrong de ji che ane jing ne do wo bu jun ji ge po lo ja ya go chong da de yin do de ga le chi
2: ji lu ni dong ja mi ju gu lo ro tun du chen bi la kong ki tang ga ji shu tu le du che ba tang ti shu tu kong ki ga we ji mo po lo ja gu ti yang tu shu me ba ro ba tan yam tu ko di po lo ja wa chi ma so kong ki tu ji tam jin che che cha le mi nyong o xin nan xia
0: ane nyatung chugwa ya nyata samu khandu khuwa rasana ta tanda chungdeng bao sa chugwa re tanda kawa loo saya chugwa
1: tinte loo sa
0: wo di 다디
1: 사간다 두슬
0: 워드 게체 워드 다디 녜 커두 캐나다 저와체 가자가 콘서트인데 지 다 주체치 주체비 주체 주체 주체네 총라 당고 싶지 뭐 중 근데네 또 조소소 교교로 와 교 가자가라 친 가자 다 가셔게 미 다 미 탄다다 주송 아주 담는 거
1: 맞아
0: 땅 안 줘야 미 강번 내우텔레 다 도스케 마테 안 줘 개주 오스네 다 망부지게 다 직절아 직부 임배 교체 직부지 임배 원에 되나네 코나 나도 담는가 갸고스다 저리 옆찬 갸고스다 디 다른 내레모네 체나다 로서야 디모네 체네 양 고조 같이 친구이 간이스는 당보 주 고조도 전에 니를 콘조 살에 친구 전에 콘조 니만 같이 고 아 니를 다 탄다 대지 유스야리 총소 은 졸이야 콘조 심에드 팔로 니가 주 주제송 대주도 전에 콘조 총 야고 여러와 은 콘조 총 그다시 땅아 총 야고래 총제 아니 갸처로 지지 갸제 수위 아니 가서 갈아 작다 사간스니 좀 딱 가서 망부지려 깨셔요 다티샤 잘잖아 레프트 뉴르담 다디야 코 인지민지 메지 고게데 메지 고 근데 바지 워파 조스는 초게 지스트레지 아니 쇼래야 당게 손제다 든제 직제다 당가 쇼스가 지구로 들레 십십지 용어면도 망보제 칠로 침을 당가 된 교를 물어와 아니 도스에 니도 니슈탐바 임부 니슈탐바 질이야 아단다 멍신네 길라야 쇼스 당주드네 로교 제워스 망외 도스 로교 제 공부든제 제워스 안 도스야 쇼스 든제 직다 아니 당에 단다 로보지 요리야 콜레나데 유지 아니 모랑게 다 진제스 니슈지교스 당부 모란다 아니 찰레 제는 로보지야 제는 로사야 티 니슈교스 다티 남자 야오나 삶이 곧 계산 다로와 데 인도전에 아니 다 모랑게 도와 로보레 제다 콜레나데 요리야 모랑 켈레 침보차 다간 좀 미보다스지 혼 모랑게 다 도스도스 니슈데 제스교스 도전에 아니 니 니슈데 케제 메롱가게 다 직 주단 세가 용바 아니 이제 총대 번제 다 게라게 다 이제 총대 바 체시 마음 바 체시 이제 갸치로 다냐 다 되게 체시 게라리아 슈두드는 게라게다 남주 간다 치요서나 담에 코종대 벌 내가 딱 봐요 말어 남주 탄가 치요서 어제 탄가 야고요 그래서 탄가 야로 슈스 접숨 절에 슈메 코란리아 리고체네 치 접숨 절에 담에 코레 시지케 돌아요 말아 치 접숨 절에 슈메 어제 제 아는 코난주 탄다 강바디 갸교다 되게체 담에 체시 간도 고브라스나는 종대 벌다 디 쇼리아 레사 참잠다 신제 마 주두드네 다 예수두주 예수스네 다 나레 예수교로와 자니 마야다 폴로자가 아주 다 본 폴로체 다 디닐이야 자나레 직침브레 어 땅아주 콜로나 폴로자다 든드루가 당부 서치레다 변라네 제나 데데 제제다 산이메드줄 폴로자쇼다 제야 참저 군제야 티야로모 촌자다 나레야 쿰티 모트단시와 안 도스체 참르 마주체 아니 참르야 총대 바오 덴제 그 꿀이야 주야다 덴제지 워드체 아니 도스체 저 니에 체시 간도고 브라스는 탕가란디 대수베이나나 망조 그다 증아주 톰레 가져오디 망조 송로와 망조 인도전에 탕가란데다 망조게 고시 치마는가 콘제다다다 마데시 망조란데 군자 가치는 군자 가지 아니 게 총가라야 군대데 주고체 군대데 남주고 주 소야지 아니 디네 지 몰락라 용고로와 용발라라 용고로 아니 디간데야 간유도 간도라스나 탕가디 가와가네 교인다 게친다 디제간이야 아니 탕가디 바지 대접소체 아니 민간이다 이지다 진짜지 딱 하시게 팀마탕보 이지체 아니 아 모랑게 주체 팀은요데야 모랑고 로바야 모두 진짜지 게리로도 망보 아니 데다 탄다 총가라는 제위는 단계 도왔다니 야 제리 초도 용게 대탄데 총 차차는 총 야부나 대 총 던제다 다지 건설하지 망조게 다 쪼쪼르데 망조래야 토체나 슈아이 가인서 당보되는 미 파마 토체스로와 다 밤에 갸교 체로와 아니 미 드네 스슝게 무직 담브로와 중우스탄 사치치 코드체 엔드네 디게 강로 갸교 중도선에 톰레데 카초스데 망소로와 단 강로 유메 뿐지 견자리 단딩한 좀 안님한 데사지 도지로와 메르홍가 조라 엔디 니고고 미강로 다치 간주페 유메 자리 디게 강로 다 제자 코난 주 나도스든데 주주 다치 당부 총강 가주동 다치 총가 지 고예 지도전에 지 망보질 게 다치 갸자부다 개제요 말들레 아 원하죠 양코 이제 직 제샤 선사를 데 통일화 디제시제 양 디직 셈베게 교수 말베 디제지 망외레제 양 라글라 디쇼자르 게체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0: 자자 용마로와 두두두와 나무가 올로 다시 별로스 오시시 오르와 디간엘레 최고델레 망보지 메드잖아 아니 참르다다 직 로틴 소베간리아 직 차우르다는 다야니 디틀롬보 세몽에 아슴사르시다 아니 참르 이제 손제다 디제던드잖아 다 나무 말은 다 콘조 제와지 나레 몽에 아슴사 디제지 강이야 카시에살이야다 로보딘젤레 야미 로베 망보 부구짜진데 통유 오 디제스 야지 게로 진이름 다 카시에살미 콘조 지기로와 쇼주로와 아 벨레스 기스기 양고도 어디래 진유다 롬딘 친베나리아 커투 고 대가 야짜지 도피아숨제주리 디야짜 아니 진지란디 당부관을 샤중아 도스티도 아니 롬디 야체나 나야 진지란의 반자리 다 겐군이 조르데 겐군이 조르 망부징이 칼니 답베 하루버럽 제슈
1: 원 키라다 탕가 뒤에 당고지 요마르베
0: 원
1: 다 어디 디르지 레디르지 그데르지 진제는 탕가
0: 다디 탕가디 다 당부 녀수면 줘라다 단데 고란 다 매우 차오래 다 고란게 내부 인한은 다디 탕가치 자하는 야고요래 고 대대야 이제지로와 아제 땅 아래 루림 다 룸지 루리 니웨데 두두 탕아 잔두 메스 다니 나 퍼스 다 네스 커도 타제면 나 메스 다 요가 로직 니 두리 지게니 근데시는 아직 대기 인슬로 안 로직 두드스 랩드 튼 주부시도 전에 모두 조모도 자 카르도 야다 게라데 홉스 커도 게라데 니마데 제지 셴유 요르와 안 디셴유 두즈네 카르도 고라 야 탕가장가 치미
2: 생남초 공도 켄게지 센트바 티니 코디 딩도 디티 탕가 치게 튠주 춘베가 소지리 슈베 드브기 뛰체 티지 리첸 조용바 탄 좀지바 칠린 좀네 켄게네 안 쳬니첸 센남발 토지나 슈기 켄게 구슈난고

세제캉 망츠 둥담리첸 센탕 디니키기 파미츠 로트레 퉁베 뒤지 루지 뇽토블라 디니키기 토프 사투링니기 케파 쩌투 세제캉리첸 만츠 치투기 텐수인라 만츠 마옹기 균진양인

0: 다 산이 쇼게 다 쳔메다 독부터 저 빠제 링충게 저 쟁교 그 미디게게 아니 송공민 딘진 포군 돈좀 카나로리아 딘지 슈제 아 콘조 마 대처도 잠바 우용다 링충게 계쟁 고주니 가르시에 열에서나 아주 계란 휴아질이야 계급이야 계부면 요야요 말 김장질 차샤나 다고면 요야요 말 제장 군진 차오가디 군진 조아 차장 다단대 차리야 리딩 카르존디 레그조 진예지 맵이나 가바지그레 아주 계란 세녀디 임비나 남고월이야 깨닫지 돼요 제장 사다가마 야게 님질이야 아주 계란 리딩 카르존디 좁다가 세신나로나 안주상매 거승 지두시고이 두스게 대시에도 잠바 송장게
1: 깨진 차오게 구진 조아글라미 시엔짐리야 시흥궁디 수심도부이네 대야 량산소링기 좁다가 고네 제오유스제제 시엔짐샤요리 내추디 군진 상물로게 긴세리 시안예기 구조마에 공리야 시엔짐디 지미담비이나 가바용구레 단다자샤말린 공리야 덴톱디 심비이나 가바치그레
0: 두스게 시요리스 우쇼주게 마시제나 깨진 차오게 시에네 두스그대 순요리딜레 단대차리야 시흥궁디 락바태요마리 리딩카르존데야 좁다메바 님지레비이나 리야요마리 게시 아주키랑게 좁다마나비이나 키랑레오체게 미수요레 리딩카르존디 봉고르기 고돔근레스요그레 딘제손자 깨진 차오게기 시에짐딘제요리딜레 니엘이야 아주키랑게 팀지나로나 레치 근데 쟤는 가유미 주도 쟤는 다그리 두스크대 시에브리스 송장게 가르시에게 열에서는
1: 맥주군돈바 기랑게 송부대 야구시다도 레니엘이야 니에 틴지제 레친지 시흥궁 심제 자샬린 서두 잠바 고수 심두바 이네 다그랑게 틴지제 오리
0: 두스크대 시에두 잠바 치기 룽고 나고 리그게
2: 아주 기랑게 량샤 소링 좁다 잠지 마세 송기럽 치면 공무체네 마요부가리요래
0: 두스크대 시에두 잠바 송장게
1: 야한토나 큐레 근주만 주시기 던도 근주만 주시에비나 큐레칠리드 제기인다
0: 두스크대 시에브리스 리그게
2: 냐야야 제제 아주 기랑 공무체고르 시에마도 종소치 초변 진이 시기모주 냐치리 제기인 제시에고야 가래
0: 두스크대 시에브리스 우용게 가르시에게 요래서는
3: 미디이비나 군주만 시니엔치리 아주 기랑게 코아야 야마제베제제 던진리야 공부치신하로나
0: 두스케 데시에브리스 송장게 독부바 처드 잠바니엘야 아니 다랭샨 출링기 존네기 덴톱디 심 윤리야 우용다 예리야 공순신샤 디네 윤게 쟁고 링충다 예게 쟁고 후연조 샤브리스 군진 징남게 다 군제 슈 처드 잠바 쇼니엘 데 처드 잠바 송장게 가르시게 열에서나
1: 나이비이나 뿐조스 로교올이야 니엘이야 친진지기 장매 차와 준디 제제 투모 도리아 남크 둔달이야 룩비오그리 단대차리아 리딩 카존리아 냠마다 만다 제제 민보 마르시다 친윤자 분조 남게 가르카 둘이야 고시자야다 딘진 포군 둔좀 칸디 로가르 슝자 칸리아 큐리아이 겜디 예윤리아 감도 가르르다 게브리아 가르충니 듄레야 가르코림부숨 리샴리아 추도 가르치 담타니리아 가르춘주 제르치제 주야이 님더리네 제제 기나조 뿐조 남바 라소스 레네리아 자와주가 테로나 니엘니 로가슌단 칸리아 친친 제제 대야다 덴톱 니브데야 먹주 공동바 우시우조다 덴톱 숨부데야 최변 공순시 시바야 화룽 나바야 진민 죽바야 류펑 덴바야 구승 디게다 유주 갈리아 덴도 당부 린퉁다 니바 류타
4: 순바 시진 시바 양슝 나바 시슈 주바야 두첸 둔바 순완 디게디체 예주 갈리아 덴도 당부야 후연조다 니바야 주퉁 순바야 대중 시바야 무홍 나바야 리퀴 주바야 오봉 둔바야 무춘 디게디체 두주 갈리아 덴도 당부야 리잉다 니바야 슈닝 송바야 루즈신 시바야 우송 나바야 영지 죽바야 마링 뜸바야 시은 두스케데체 Kebru Kalaya, Tentop Tampodea, Chai Chingda, Nibaya, Sun Li, Sumbaya, Huang Xin, Sibaya, Han Tao, Nabaya, Ping Chi, Jukbaya, Ding Fei, Dunbaya, Xue Yong, Chumag Karna Lolia, Tentop Tampoya, Li Chunda, Nibaya, Ruan Xiao Er, Sumbaya, Ruan Xiao Wu, Sibaya, Ruan Xiao Qi, Nabaya, Zhang Heng, Jukbaya, Zhang Shun, Dunbaya, Dong Wei, Geba, Dong Meng, Diyes Zheze, Kyöntum Garjuliya, Gunzin Shibju Shiji, Gosha Chiyada, Rindungi, Ngago Tangbu Chunyedi, Li Henda, Fan Rui, Ngago Nibu Chunyedi, Xie Chanda, Xie Bao, Ngago Sumbu Chunyedi, Xiang Chunda, Li Kun Cheyin, Serji Chamdangi, Gerchung Chunye, Yen Shunda, Zhen Tianshou, Kung Ming, Kung Ling, Diyeda, Ngangshu Chamdangi, Gerchung Chunye Liya, Li Chungda, Zhu Tong, Zou Yuan, Zou Run, Diyedi, Ri Kyebgi, Gerchung Yin Nalone, Yung Gamdo Gerchung Liya, Dago Suktung Wang Yinda, Suksangma, Cao Zheng, Diyeda, Yeg Gerchung Liya, Zhu Wu Da, Chen Da, Yang Chun, Diyed Gosha Chia Yinbe To Liya, Ilogar Shungzhan Khan Nang, Yung Jog Kangbe Nang Liya, Yigleba Xiao Chang Da, Chimju Da, Jage Linzin, Fei Xun, Tangba Tang Nirba, Jin Da Jin, Zhong Yu Zi Nir, Jiang Jing, Diyed Da, Yeg Kangba Ya, Merkyong Goba, Ling Zhen Da, Ruzin Sonyang Goba, Mong Khan, Guchub Suchung Goba, Hu Jian, Khar Zong Da, Gyan Suchung Goba, Tao Zong Wang Jie, Gui Zhi Jie Yu, Logar Shungzhan Khan Gi, Gyeblo Gi Ye Yung Kangba Ya, An Liang Goba, Li Yun Da, Jiak Sui Chintun Ba, Tang Long, Chiang Ra Da, Tsu La Sokwe, Nian Sui Dodan Ba, Zhu Fu, Sui Dun Jikshum Dodan Ba, Song Qing, Dimin Tung Do, Nui Ri Namin Na Zog Dodan Ba, Du Xing Da, Bei Shen, Rishem Gi, Cho Xi Sode Chiang Khan Su So Ya, Zhu Gui Da, Yue Hu, Shi Qian, Li Li, Sun Xing, Gu Da Sao, Zhang Qing, Su Er Niang, Di Ye, Rang Jia Xie Yin, Zheng Gu Li Ya, Da Niu Zhu Gu Dodan Ba Di, Yang Ling Da, Shi Yong, Duan Xing Zhu, Gong Se Ge Di Ye, Lian Nian Gu Xia Jie Bu Song Zang, Su Su Su Jie Gu Tui Xiao Mian Bu Zhu Bu Ri Ma Do Ji Gi, Lian Ge Ka La Ya, Gian Zui Chun Bu Yin Na, Zhi Ya Yo Ma Ri, Dus Ge De Xie Bu Ris, Sun Gu Ming Ge Ri Ding Kar Zong Gi, Zobda Jiebe Jiele Ya, Lian Shan Su Lin Kar Zong Gi, Gunzin Cang Mian, Nian Ma Neng Xin Jie Jie, Ga Ge Zhu Zhu Jie Jie, Ge Song Ji Zhu Bu Da, Su Su Su Lian Gan Di, Ni Hu Da Ba Da Zhu Bu Yo Ris, Di Ne, Ni Mu Ji Song Jiang Ge, Dan Gui Bun Jing Di Ge Su Gong Jie, Chao Gai Ge Dun Da Li Ya, Zha Xia Lin Ya Ge Qi Du, Zeng Tu Zhong Ji Li Ya, Ma Jia Gan Zhu Zi Ji Du Zang Ba, Mek Ju Gong Dun Ba, Wu Yong Ge Ge Ge Xie Ge Yo Ris Na, Dan Da, Mi Mang Di Ge Niang Ai San Mie Zang, Pe Zi Ji Jing Ga, Ma Jia De Jie Na, Yong Gui Ma Ri, Ni Mi Ge Jie Li Ya, Xi Ne Bung Ju Jie Na Ji Ge Ri, Du Zi Ge De Xie Du Zang Ba, Song Jiang Ge, Wu Yong Ge Ge Ji Di, Dang Ling Jie Jie, Ri Ding Kar Zong, Zhong Jie De Bei Gan Li Ya, Nian Da Ri Xi, Ni Chue Ba Xiang Ba Da, Ge Wei Lia Ge Zhum Ni, Chao Gai Gi, Jin Ju Ge Rim Zhu Chi Ge De Ge Yo Ris. Di Ne, Ni Men Chi, Bi Jing Da Ming Fu Ge Chao Gi, Long Hua Gun Bei, Zun Ba, Chu Ming Li Ya, Da Yuan Si Nye Ji Yo Ris. Di, Long Ba, Ji Ning Li Ya, Sun Nyum Li Ya, Qin Bei Lang Ga Gan Li Ya, Liang Shan Cu Lin Li Ya, Le Zang, Ri Gan Li Ya, Din Di Xu Jie, Jin Ju Ge, Rim Zhu Chir Chub Ris. Kala Se Tse Tu Zamba, Jun Zhu Mun Zhu Xie Jie De Tu Zamba, Song Chang Ge, Bei Jing Ge, Yu Su Da, Ming Zha Yuan Jiao Ge Kor, Jie Shi Tu Zamba, Zun Ba Da Yuan Ge, Gar Xie

0: 담담부도 아니 군일이야 폐기 시서도 잠바 송장게 오용리야 달랑가간리야 고수리야 도자나야다 리그리야 가자나래 마용은 적어야기 가들럽지 제브리스 디네 우윤다 리그 군이니 고진 징다 카트레제 베신리야 침비인브리스 송장다 고진 징 리딩 가존 팔로브리스 우윤다 리그 군이니 베진 철이야 침베 랑가간리야 Nisha shi ngats rutu zamba nyendar rishi sa rutu shine sa zuhi rukhan so. Shagwa tegi yoris, nam lan cedu zamba shogay gato seche mutu nruku yoris. Langa ganla likuyge u yungliya sumbu shirasugu yoris. Tuzka de nimkashe chi rushi che cedu zamba Beijin khatrungi chilo lunjoni rukhan chiliya nechanya che tebris. Di gonda de likuyge tabzanliya Topje sadu zamba rukaan ki yogo chiliya. Mugzo shudim chige yogo di cha gyuya chi suyo zang rukaan ki yogo di uyung ki desa yonje. Kiraag tsuyo kukputi samba nao ku shivishdu. Nye me daya desa shita zang nga kane cha gyuya chi nyechu. Tuskade shivris. Uyung ki likhiliya sheshe danya da rukaan ki yogo boya da chigi samsu da ngosuje. Tongzi tingshe shulhaqsi shivris. Sanyi nam sedu zamba likuiga ya lanche to tezi se sedu zamba uyunge likui kangbay na lol jie dan mi kyure uzu jibji de yonche langa gangli ya nga kongtu shita lanchu deri nga nini katun na lol rukoya da dunda jie chimpu sunza nye so jie ya ki lega nyenpa dinte maji a tuskide nga si jibris likuiga dinte kyuna chen nyumindu tuskide lenji u yoris uyunge Nye rangli ya tatangya ki sangta chi sugu yin. Nye ngo chukzi chi chi du zamba. Rangka kujo ma jeb chi chi. Taka rangli doya a. Tuskada xie bris. Likui ge dinte chi ya kia lin bris. Dine kuni nyi ge kachung li ya nroya ki nropche kia bris. Nropche kintres kia bris ni uyung ge nrukzi na gu tere chi mibu chambadu chi. Dersi kaba ya tacha na gu tangyo ki zungu chi gun. Lachin lukung ki Kira tsunda nung shinchi chi, re na gui hongu nalib chi gun, lakba ya sebu sele laga yungyo gi raga dribu charme, bejun chi ki, liku ge trakham sirdi sinsin suye je, ni limbu nil chi ni, dojin gyup, da na gu dan drabu yungyo gi sugu de ya, re, zemu gyu me dudung chi gun, dom ge gyibun drabu yungyo de ya, kira tsunda chi chi, cholam sang sang igun yungyo chi gun, Gyakpa sosu sukze le ringi chi ki, ani uyunge le su lamdu chi chung mondibgu yu na, tingri la moyungu san ri, duzga de jingyo gi shokjan pungyu gan la da. Uyung da likui ge, ani che dinte chi pe chadu zamba, dogan li ya gongja gyabji, ne san ne Beijing khatung gi logu cho li ya jimbo riz. Lewar chik zi majin gong li ya kar gi goma chi di tungu yu riz. Da Beijing ki yunchung ki yip dingwane yagu shira yoris. Gendaj yoris na kargyang tola sabab zembadang kersung wabdong chishin ding ringwa koryu sharan zirmen santa zuk chokshin gagur gyugri zembi yukor. Jichi dunde ngawo dongkang dirir darpen nazo gigi nambadra. Deku nyombe kargi chigri ding jindung laso gochun chiksu cha zhungun zombe zhungmin chorba chi. Shenlum niki rizhi kangnam ne nga tang rizhi chayi namka gu. Lo tang jangki tsongra kangnam la tsongso ngiri naso jirbul pung. Bodu tongzu kachung sungbe na bengni chizu kya cha dila gu. Dindres di yoris. Gap tudu zamba da sachi kasaka le ya gunja tangu yu zang zhou da zong changma ya ni bungma jato yu ki karku chungu yoris. Lakbar du Beijing di hubi gyu ki ni kachung Tso chi yinpe kaan liya, jikeba lenge, bongqing ki guandum jeje, jesung jige yue zang, karku songje di dambu shita yo res. Dene uyung da likui nangmi jeje, xinje, karki gomachin duen liya ledu zangba, gusung mungmi, shibchung ngabju zechi, gusung magpuyung ki tago liya deyo wa tongba res. Deya uyung ge, gusui chidu zangba, gusung mungmi, gigan kirang karananya yinba, doskade kichig yo res. Uyung ge, Tengmin liya, zhang yung sikyu, zun yu di rui min 리지 균도 윤감 거지 모겹지 수답지 다리 롱부대야 모자가 용비 두스케데 랭겜니 라키르 쯤티 매매 텐투 잠바 매미티게게 추요디게 꾸마미데기 두스케데 시기요레스 리후게 디고부다가 쯔부쯔부지 시저치디 잠바 우용게 고 육스제자 리후게 돈르제 데브레스 디네 우용게 아니 고둥게 매매야 계란을 쉬어야 된다 게제 치치니게 세세 야두고 말이 내 쯔요디 암조원 부인베칸리야 나이 국부리 슉침부 시다요리 니에남기 요구 보고 손자 고마지 까미추 고미시엔달이야 구십지신기 말이 제장 공개맵지 나로나 두스게 대신 침부리스 리그게 우용기 슈고 공부 터지지다 마치지 뻔히 카중 나로 침부리스 우용게 락베 나로기 대진 지부자마 아니 둥기 둥기 카네 간로 충유 뒤네 권에 벌 지역계지 신의 뿜부를 규르 핑주 마시 치린 윤두네 연후 신유 뒤네 칠렌데 반대 위신 풍바 냠내유 시 중조바 신도 치와서 디두 총매 자랑 레기 두 두스케데 칸에 교기 교긴 두요레스 돈도 가르시에 요레스나 양나 띠완 레네 춤바다 양나 룽더 더구이라 톡바 양나 층위 레수 두바인 치순 진중 총매 진규르 소순 뒤람 근데 용구 유메 모갸구구 유나 녀려야 모유상 강가나로나 두스케데 게지게지게 두요레스 두스케데 지부 쪼기 쪼긴 두두 잠바 베징 카톤 나로기 보고 친주 납주 죽주세 우용 것이고 장니 때문에 되기 되기 게임이 기여레스 전대 미자 루기 때문에 쇼세 강배 권자부도 아니 보고 되게 셰다야다 게임이 기기 되기 인구여레스 되네야 카고니 다 우용다 리크기 예윤이야 파친 수친 제니 보고 떠져게 칸데여레스 전대 미자 루게 소수 때마샤세 캉베 때마찔린세 아니 레가야 때십지가 연베 급리야 춤슈네 깨져시다 개베 아니 깨 구두잠바 되지게 다니 춤슈리야 깨져 딘데 갸고야 카레 두스게데 게스티브리스 되지디게 공의 계란을 쉬어야지리야 내시 동원에 게임쇼야시도 농부시엔다 내용 조금 먹어치게 춤슈리야 뭐 갸고 연나 모용은 사리를 거의 세제 개개기 모용 침든제 전년 수용구래 모바디 슈고요니 주요스도 대인비인은 숙제 매백한리야 로다에 너니부스도 제산 부그드즈 코아야 체내개기여리 두스크대 시에브리스 루준이에게 가보 침부든제 세야리야 대비인은 윤대 침부 유부시다 타게 취업시 되자라 공화된디 슈가규다 두스크대 시에브리스 되자디게 람산 아니 우유 깨단가 친니 가르시게 열었으나 깨라 공유 처하게 기라야 배로 나순기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우유게 공유 수레 두스크데 깨시드 좀 봐도 되지 되게 존데 미자 룰라지 두스크데 랭게브리스 데네 우유다 아니 준율 준교가 리그 군이니 되지 디슈고 친제 솜진기 고유친 나론 주브리스 리퀴드 임비나 중중 징습쟁기 꼽자칸이야 대르주리스 오용 소소 미자로다 툭대제가 침브리스 존데 미자디 니 제수디 컨데저레스나 제미 중셔드바 시당자 민규 괴부 쇼도 깡당송 시즈갈라 숙세 치즈구 지시치와 띵초라젠다 락도 육바톡신 윤주기 대젠 좀베 미드던다 제 게사르 시차 김규 추당데 파미 뒤네 벤저 푸숨초 융울 자야 뒤치 빠제치 스미 락삼 가루와 닌다자 빠냠델라 루지 카더 양 라르신 세블라 딘지 동표치 체니에 남아 꾸일라 게치베 존데미자 루진 이시스르 미츠 유이 기린 시스베 도스케데 지여 임브리스
1: Gapu Guri Putu Musungwe Junku Chakjian Zum Jung Xia Ke Chungo Dumgu Xie Che Zam Chudi Gunki Nyewang Gube Gur Gurji

1: 曹魏拍击两年为增重对子电力器我们苏里马尔行图米其英里对卡拉冲恰恰白马堂冲别中日古贼对目的新开超过两个区年王级别四十步增重堂龙津对卡拉增重堂龙津对卡拉
2: 三十三点被三十二天给公康上定地里增强难度中国总监们杜文军去这么大这场垃圾票给的决心平均密码必军抗内必军难为中人康拉马布西巴地平罗基中级堂杨天许给应别三南月票三十二天给中人康拉马布西巴总监们杜文军呢山西南京都各中巴堂我去雄西巴堂雄空开列基列苏南永西谈的西安都修于
3: 孔尼中国总部部团组织公民党中国年续总结落座纪念人鲁迅总结独定级各区西北突然新区罗马解释孔奇中人卡拉马布西北党处理各部西北我这总结我这西北党各区各区西北所藏区卡区必准能用西孔奇藏区卡区了中国总部部西北团结级一度四七个党经区马给日子西北团结党
2: 三马的西北团结级查个党各级别并行六种级查个西北所托个党藏区卡级积极的一个党培育的教育把马赛阶级别的政策能听马雄女婿中人看了马步西北的呢中国总部部团组织组内多入局的西北中人培养党之外预备是英巴的呢培养了米日尼基穷我军呢闽南了中华米日南区级团结之外三军七八西党
3: 体外阳性加气外通街团的民村的干扰了陆党团队三十三目前被占据实施下面天界给中国总监们杜文军给占不当扎上垃圾票给的决心群众们们必军抗内必军难为中人看了马步西巴平罗基中地党杨军徐伯铁刘书记把的三人呢各地的上去给国旗没难度随即
2: 去旮旯去呢让给我动了出版木坑多少钱天天我写了代表拿出军备申诉起码起行我写团呢我六十年岁个六桌泡沫席给给你们了本地单位没有这话强了等呢那些我学着去六桌出外这是长不大六八松给泡沫体给他出的龙皮提拔起行留在汤都绝不大 총겜네 난공윤이 가타 최대 개목교진 집대로안의 롭조 보문제때 롭조 보문제 깨침부식계부 당자 콩주지대네 난공규라 벽야동규 님급 류바송기 카칠로아디 롭조 보문제 듄두공네 신기예가대 롭조 보문이기 바르두장 보문제 신기예가네 장기 깨달아주네 무신두치 상주기 고동배제 멸천수주신
3: 七十分国内通过各区域固定预约通拉两选拔的国内参赛新都七万通行定了六八松基铁局泥土内人力了新国区别能水南一了浪个钱通街党卡塞基金科举协助面没能不干预别没长沙提个浪长期给把他们西基端度通街学部松下预警 Tadung kaju shepshu mar tongche kwebe shewa dung. Kaju shepshu me tongche rik sumde mintu tsangma kyoran la jeba yinn sar. Geba di tadung nekar jine shokpur zhe zhero sar. Kaju shepshu me tsamsum tangche lariyang tongche nekar jine shokpur chega yuzam zhe lu ne jebe. Geba talma di dundu shokpur chu jik. Nangung yu hangsang ne kola debe koni sha jibe geba talma shi yinba tong. 개바티 미장라 토나치바 촌네 곧 때디 개목 교신도 낭세 미니 락바 쩨부 시라도 가르여 충충낭 칼라사와다 가르여 충충낭 차통와 마세 人工呢, 항상 급식지 人工 쭈메급에 통제식 통규 중에 마두나 초라랑지 쓰라 난공 규지 개무 급을 내린 강연 마듭 그주의 십슈마 콜로 뷰신도 듄투송 개바티 장점기 뒤서 조무주니 난공 규라 강도 대대지 넘주 충충 디지 낭 뒤세 안랑 쭈메급 장두달 뒤규 여반니 낭세 지주 낭고르단 직벌지 쓰라 공부 가시 주변 어민이를 따듬 집에 뭐니 니기 주요 바 통지 그인 뒤인 매발 대대 뭐 대대 바 통지 개바티 뒤네 차쇼부로 체가 잠식 몰랐지 뭐 미급에 주요 대신도 통지 치설 그 우팅 찍라 차디 시접다 개바 마세 나리양 쇼부로 신식랑네도 차둥 신지 가짜자 동신도 다이는 흘려잠 채수 배도 은혜 기부지 치다르 사냥바당 치다르 통냥바 티다르 체초 랑왕기 윤캄당 흐유저외 내초랑시 지설 난공유기 대동계자 마시에바르 그 체체릉안 콜라따신도 코바장가르 치글럽치에도 주 그 르북군네 주벗된바 따라 난과이 주굿뛰네 몰랐제 모충세 태숨기에 라도 난 난과이 주굿라도 켄네 서미 태숨치신 응아르신 라도 낭네 데 강바르 응압식 톡베 고군네 뜨급 독치 망부식 유바통 메 강바 출뒤네 뒤네 토 뇽중 춘팅한데 로부르투 남출르 지급 미망부 독치 신도 망부 캐로왔다 타나 독치 카시에 정주리 채워 유바티 체네 얌젠 침부 견주니 축다 랑지 자라 망부 틴저 길규두 지 슈바티 개바티를 링신년에 조규 메베 땀 띵고추 pētū nāngsātār sācā cīngnē sācā xēnshīgdū ngēpū ārvār tēptēpū rī nyamam. Rūrī tāng ngō cī sō ōnchēn chākyū tēptēpū tēnē mē. Pūrī tsō lō cīgla nāngsār tēng cīglēm nā hāngsāng gūbē tūnjīn shīgrī. Pūrī māng chī wā pēnē tūnyō mē. Nāngsār rūgyū lē lābū tēnē mē bē rāng yū tū lō gāp. Pāma gēngkō lā chūsū nāngjām rā tāng, chūkūr cī jē tāng sē rī rā, tīshīn lē rō lā pētū mē bē tāma tāng. Kichi nyowayin. Tanda tatung kari xingduo nyowa nyongnyongzhe, tinga pyo tu jikshu chukangsua mebatang, takrin tu jishu chigen suakrin langkuruyang nyongnyongyinbe, nangsanne logab, xingzhe ta ngocui suakyang kergoyxing, kani pyonchi la juchi lagda yakshu yin. Ngay ngoshinbashi ki chungdu losargab, kimchi ki solo kanga geyxing, tetan lukshen nyamdu ngoybe, tini kuyo chibegab ki jitab mebe chansu yinxi, xunyongyo sir. Nangong yu ki samlu yu zang tangji pyo la gazi me tam shichi. Geba di nari yu changman le war tongra chupe nangsa ne onjen cheba shik yin jing rengong ne hangsang goba shik yin. Pyo du gyo tube lembu ka kashe yu ba di chunpyo shong nam tang, sopyo shong nam tang, shinpyo shong nam tang, yunpyo shong nam je yin ba kyo rangi shin sha re. Lembu tita gyu gup jitu yang sar shing. Riju ta kandip gyagwa suwa ki nizu tatu chegi yubar din. Lambu teta nindar shiardong tupe ngeba me. Kyoran suyati chimburzi, tanda namzhu dene rugyu yu. Chintu ne menlin namtang par kadru shiardong tupne yunjingbu song me gyan. Sobu megu shiardong tupne lokashe song yu. Megu shiardong tupji gazi ri nazo kuchum churpul urgin yu la tadun seshinbu nazo pyotu orlib yu. Yinang mekurni lhasa parmato siyartung chungmebe dine nyingchi pardu tatung jili gyacha yu. Lakze changchukbe kalowe kyang nying jikzam gyu gu gi yudab sanshu layang xie rinkunne gi yu. Nangung yu gi kyoran kapto sakyur kapu yubadra xie sir. Giba dinari, nga kapto sakyur kapu yubamayin, nga ni kapto tiri chongken yin, xingze da ngocu so chongken yin. Nye chongkang nyingchi chagib chongde gi nyangchu chamdu yu. Kyorang nye chongkang du pipkyur gasu shu gyu yin. Xingzhe ta ngozui chongkang gi ming tuwa gyang, tuyen tu mangchi wa xingduwa gambyu zhi chonggi yu. Nangung yu nari, namchu nangne ngosua nangchen chidam, ngone gyechu rangzhi. Geba di nari, mari, kimdu kangba gyaksar dawar dhugab shortu kerwa zam yin. Namchu ni tibdebu kandashik ma yinam, chozui jigla lipki zhi. Tengan langgo la dene ungab, 친두니 닝치 버질리 식동 학점 교배 람바르투 민축드윈타 양나 구잔 주파르구르기요 통마르 랑구르투 슈급 편주용어 메신장 남부 춥주 결과소하기 깽의 최도 편주 지동기디 카체드 메베 촉불 교바 양여받디 라라 촉불 유튜브 차바다 라라 세디 사잔도 교방여 교란 표도 옹틴 당부 인베 표기 내주 신기메 퓨리 교사를 세춘와다 총신과 여진 콘주 최도 로 체겐다 삼바자겐 여바마세 더둥 사칸여 겐다 기겐다 라지 콜로동 겐다 멍미다 루가르 강기 십슈마수와 내리 강양여 난공 유상화 매발 캐무쇼네 개바디 댄시 차부식도 냠네 무튜디 나리 결항기 나표에다 조틴 당부 임바 치다리 신삼 시치 개바디 나리 텔레라부리 난사와당 퓨리 강식 임바 믹대바 잠기 신기지 닝치지 미장 치카시엘리 매바다 내군 쌤바양 주차 카시엘리 매바디 리지신 장양 장미투바메 총자켄 남니 창망오 신지 로직 샹마 숨자 학점지 kachu shatung tumne nin kya lhagzamde chimme, namchu shu ne pyotu ongeni legung minna chokdaari. Longshiong chiknaan tsoa ki goebe, ngachu matu kyan gongchu che sibe, penchui ngon mishinba kalasi. Gyoki tuyota, pagi ngotong chung nagbe pyome di ngoshingi yota, kongni mungmi sandari. Kepa di chentung mungbongi gyabyunri, lojir kong nyanchaytu tingri zhugi yu. Myo nyingchir nyanchaytu ting chikle limme, 닌지체네 로주학점 소무 대둔 추구매배 은내 심체지 난공 유기 범위티 마통공 개바디 러리아 듄키타바니비 밀레마르테르 좀무츠네 나리 되다 삼로 땅다니기 짜양 강카셰리 데메베 개바디 산다 낭서 유여바다 코란 닌지 내가 지기유 로콜문 삭사 총중 체베 라포네 차셰 망부식 데레 조손도 동아이 로직르 킴두 팅직 로급 김두 니기 뿐이 장만 락다 주급에 세간 깔레 겹장 더두 교변에 터기메 깔레 제마레 디니 깨바티 겸의 따바 중물 칼로니 깨 중의 날에 제기 퓨리 볼라테르 나사 캄포 유미 메시 닝지 땅 타세 민간 체제 창마 띵야 나사 제 취미 다리 진두주 다지 사서 민간도 되지 근데 중미 신되다 나사 생자 송두배 공가타 최디 람파르투 마니 진신두 게세 슈신베 강투 넘주 추 침부식 데 게바티 라니기 쇼프르 초부티다 고르 데낭네 쇼프르 직 난기 통제 치르작베 그 라치기 무투 쇼프르 숭왔다 라현디 쇼프르 직 숭네 동 통신도 카짝자 동화 당자 쇼프르 동바 초부티 쩨네 쪽지 토도샤 난공유 테네 쪼교장 게바티 쪼교 푸두니 송디 나리 딘제급수 넘주나 파주 쪼교 제미룽 넘주 룽균 체드 추 침부격을 딜레 휘버데느기 넘주장 콜라 쇼한디 제바신 추 침부격에 모태갈 마디 장디에 두추루 게바티 표도 푸르겐 넘주니 낭세 넘주 땅제그 마리 교랑기 넘주난 칼로와 가주 여바신기 여탐 시치 난공 규기 은에 렌디 미투바라 넘주 찍라 칼로와 가주 예바 삼로 뚱뉴 메덴치 뭐니 믹좀잠 좀잠 치신토니 개바디 좀에 침수식 된신토 최다 최비날 니유 결한기 신기민도 표기 남탄 상마 사토불 네베 룽균 망다 땜보 메바다 주세 양마웨 넘주 남 나주 야를 냅지 최도 낭사를 로기 여징 넘주당 천주 부쿠르 차과 마티 배치를 찐나 채무 표도 뒤기매 쇼방아부 낭산의 표도 응급 주변 망삼 오르쳐바다 공주 표현의 낭산 로급 주변 용삼 루교바 태양 남탕기 주제다 제와유 남탕기 주제 토나 넘주 팅류 충두 조외 뇌년 카지 뇌동교 텔레 도안의 남탕기 주제 마나 팅류 체로 주기유 넘주 낭타동 선음 땡이 군내 주민 남탄 토 고와 계급 선음 등이 견송 체크 남탄 직라 남주 법세 주민 법당 카시에 유교라 주민 법당 남 농류 그 재랑기 토 맥해와 체크 대디 남주 대비 남주 뒤 치수도 총화당 남도 주방 용매 nangsa logab juba tiwa yungwa yu, teni nilu ti genki zhe. Nangung yu la timar zhona shi gedi, tedang namchui kaluwa nyi war zhwa kang yu tam shi chi. Geba di uzi, chenza mato jeba zhe, sadyo namdang du pur tupgen namchui yinqing, ten nyuba namchui gyuma le lekwa shi gungi zhe. Zedang chi gene nangzhen chepe turim namchui yingyo bata. Kaluwa lakze telang langza tiwa towa yu bati, zedang namchuru kaluwa chigi jingme. Sator purgen namchuru kaluwa nyi yu, kaluwa kashe shindu zhenpu yu dheb, kaluwa shendaagi gigen che chokbe, kyabkong te chweki pyutu chungwa shatari. Kwanzu kalajang namchamne kanchung samme chok, teta tsangma denjaki che turi. Keti kala me chwebar poa nawe rikchungna myokta suyobri jesir. Nangung yugi kyoran namchui kaluwa jimbe chona shikdu jesir. Kebati kyoran

穷顿 康도 원내 总编的 루츠라 체규제와 뜸받아. 총바 충제장 总编장 냠도 떼내 클라스 규규. 낭살 튼티리 삼노르양 코르메 표바식지 지슬. 난공 유나르 쿄랑기 치달 신삼. 개바티나르. 난주 总编이 나당 퍼유 직벌지. 난이 총바 충준식인. 난주 딱바르 냠도 쯔무쯔받아. 자샤 도과서 규규. 난공 유 개무쇼네. 남주 칼로와양 쿄랑당 퍼유 직벌마인 남시시. 개바티 무튜티. 남주 칼로와니 나당 퍼유 직벌마리. 칼로와당 퍼유 직벌인배 미식 따둥이 총가낭 딸가뇨와를 옮기규. 낭종기 딸가니 딸바 서비 깨자 침부유. 내 콜라 딸가 겸하시에 제디. 남주 칼로와를 내 남주 바스리 영디 용외 저와 슈장. 미 뮤튼 제 민두스르. 낭공유 나래. 지마 쿄랑기 총간에 딸가뇨와를 용기인 대두운 차샤 도고 제바디 근데 이남 개바디 나리 차샤 도고 제발리에 믹스의 치슈니 도고리 메토종기 미 티게 도이 세조치 뉴제 개발진식 수기유 대낭 칼라 쥐나 좋아 신도 첨부유 닝칠 때문에 차샤 도고 마세 제 동로랑지 지망에 진다 튼초 저기 총대도 립치 마찬 시금 강도 유미 깨자 치다 진나 미신범미 난공 유기 개목 교신 도매바라 다치 뒤 교란이 닝지 미나 찰진 임바르도 메토아 종타 링부 유다 개바티 만두 뱉는 줄당지 매바라 교란 대부 표도 용된 찍러 스시지무 차장 강화도 눈두배 밀러 시야장 동시에랑지 난공 유나리 교란기 나 표를 용된 당부 임바 간저스 신기도 감. 나 여고와 니민 개바티나리 교육이 넘주토 유배 민남라 뛰었다. 균이 낭달 균교 서부탕 모돈로 추지기 겸바 수도 감. 교랑기 신바 치급바 신니 롬냠 치다르 뛰어양 표도 균증삼 뛰었지 나 낭달 통말 기두기 도와도 균이지. 타고르투 민유식 제배 표제 제배 표민남 모돈 말러 속가르신 lala loti palpip su nebata, lala zhonan ki kengxin tu ne. Qilinbe kunje kunbe geri namgyang, lala nyi ki cuexin, lala modon to namgyur jiyang mebar ne. Modang omi nyi ki kunje ni ngayne tarsu qindwa kabur tong. Omi nyi la tazam chigab, moni ngarxin nyi yur dugjin. Modon ki namgyur di zhungsi gyur tu. Gebatir kaya cheji, mewish rangi tongme dyunen toa tu luwa ne mar dugab, 장가라 남주 교군의 칠대배 모니 체두 우장 각배 손나시게 남주 과기 강진남 찍을 직전에 못한 많이 보통외 뒤기 꼽대 담불순의 귀마표 크주 십수매 뒤두 공내 락다 당자 깨자 강식시 매 깨자 마코와라 무튜디 강지탈라 찌를 때 대단히 명할 통유매바다 삼루 천유매바식인 버지 점점도 통외 경진이 능수기 추이다. 샤시의 점식도 통외. 남주와 경진이 마키 뱃내 매진 진염된라 양신 갸체와 시긴배 디닝은의 눈숨도 통외 경진시긴. 무턱인 기계밭을 따전체디 그 가야당 도난 용지 재미 권이 깨난나랑아 듀인기 미식당 능물라 쇠와통. 루불 미듀인도 퇴배 남바티 몽안가 침불랑네 하람 라차르와 더불어주르 커주 십수매 매봉발 톡잠 슈장 모 능습기 추일에 마세 급대를 매 오신 탕비 초식 통화다 경지당 초외와도 법주자외 초갈부식 유가라 추장원수 추식갈부인배 독사자외 공공가 유바통 매르부교안에 모동 교공기 시골 마릭잠기대 커주 십수매 매뜨거네 졸텐잠기 교사 교육 수준, 매 말 대대 날씬 치료수 점수, 그주 십수매 개목 교신도, 별로 레마타도, 샘난간자 친부 친민의 시설, 난공 유기 다수 가족, 대내 매 중년부 팀자 주바 강인남, 주장 장비 초주래 모아도, 법주자외 주가보다 독자 유교된 강인남, 강리도 공통 유바 강인남 시치. 그주 십수매 나르신 개무 채찌릉한 교량기 년순 송다 담부 진로 난시 시에바당자 초비 사듀 토하기 채우이난
차 뒤치에 치우

생연남초 남불행기의 원점 체미 루양 시베니 신신신 나와 닝타보네 토제는 쇼예 레젠디 케기니 메뉴 유튜브 세토베 루아유라 원점 체미 루양 시베니 젠디 세네 니로 쇼로나

0: 생의 남초 남불행기의 내 원점 체미 루얀 시베네 신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난 시우기 내센디 케기니 명예 투세 투베 로아유라 원점 체미 루얀 시베네 센디 세네 니로 시우로나 원점 체미 루얀 시베네 센시 좀 타세이 탱게 신자난고
1: 생의 남초 티디 벽에 롱체리 첸 차자단차 나주 추주시타 강업주토 양가제유

0: Shiva mi tu sin bena la remo chine yu Ni shi te be sing bin yin da chi sin gupe ne fu mi ne chang bu chang sha sin bena la yu pa kang ya mi
1: lo chong nam so ning jo la si be lu che ki nyen be ju go chue do nyen pu nyen le chen di ju ji so tian ye yong le ya chao lam lo tha sam du lun chu yong ge zhi xin min duan xu ju man xie tian ye ge zhim zhui tian jia le ya yi sim na ran nan xu yin xu de jia guo
2: tian jo lung chi nian chi le ku pe ge lung chi ne tan de lung chi lo chi le chen xu yin
3: Lidian kumen nang la, nge tumi zawar ngosu tenbe tangde tuengi jugzu nge kola ya yi na gaji piuge lungtin sanpapo nam la ngodu tang deshe shu chuba yin. Tangda shukba zamgi kondu ngodu shu chuba nangsi gi yuwa ngabu kona yinbe ngeba tang kiba ye kye yuwa mare. Nangsi gi yuwa ngabu teda gi kungsu modu be tangde tuengi jugzu gi naba xianyang mangbu yore. Chezang li zhen diin nang la yayi na, nge tangde gop tumi zawan nang la yayi na, ngwe su se mebe tangde tuengi jugzu kaji gobe wangki gaji pigwe lungtin senpapo nam la, ngwe duji shugi yin. Diin nang la peju chishuk chiwe tangde tuengi jugzu kaji ngwe du shugzu yu. Tangpo shuwe di kada resa na, tangde chewe yu tenpa za mwese yu teyang chiba yinbe kodun denzu ge namba diyin. Pe cha shaba yin na, dashi tang geja shuri che, pomo bema tang garo di, zao tang tabzu che, kabe roga tang poli dendu che, seya ge pe diye ge nangla chungwe, tangda sosu, nuba kada tumbada besa na, geja shuse yu, garo dikse yu, tabzi chi yu, denduru chi yu sosu ni, da dashi tang pomo bema, zao, kabe roga sosu yinba di, tenpa za meche yu yinbe, dashi tang pomo bema, zao, kabe roga sosu ye, te tang te zawe, chawa zu chigi yu bala sokbe, tunda, tenpe namba dinde jigla, zigi yu, di riba, bena cha shabi ina, dao tang tabzu che sudu zane, dao ni rangjo gi dogda la ya ya lang che, tsulgui chige gi che la ya ina shibarwa la. Gyunze tila tenje, dao si loba yangde. Che zang, dao la tabzu che sudu zane, dao ye kapdi dulu tenje, tsulgui chige yuebe tunda diye yorwa la. Kabe roga tang poli dendu che sidu zane tangda te dendur chi yu di kabe roga yinzu denpa zang me che kabe roga ki ye kabe roga ki kapti la tun che dada poli dendur chi ki yu be tun da di denpa rwa la kesi kabe roga ki kabe roga ki kapti la tun che poli gyogi me na dendu ye ke ma rwa la 체장 chawe yu tenpa siye ki nangsi ki iwa diin nang ne, chawe yu tenpa za mo che, chawe yu diye chiba yinpe kodun tenzu siye di ni nangsi ki iwa tangbu diin. Ngozi shuye ki nangsi ki iwa nipa di kares na, bena nubu tang che zhung, namje tang tu zhung, cho tang ne di. Siyala suakbe tangda te sosu ni yu la chawa chebe tun madenba che chawa tenzu chungwe ne tang yu zam denba chebe rwa la. Di ina nga ngudu shuye ki chidagi nangsi nipa di yin rwa la. Sebu raji shuba ina yu denba lang shibe chidagi nangsi ki iwa nyi ki chane gaji piuge lungri senpa bo namla ngudu shuba yin. Tangde tuengi jugzu xien xieba le nangsi ki iwa chiwa nipa di ni kada resi na tangde chamju ki tuen denba jugba sewa di yin. Tangde chamju ki tuen denba jugba sewa di ni nungu chowa nangla lakba du piwi peju chibe gyurim ki nangla yayi na peju chishuk chibe tangde tuengi jugzu ki peju namba ji yin si shu chok re. Che zang shamla nge di gola yayi na chung che je ngodoy tang jeshe shuzi yu. 디급래야이나 지네 자자 지 요리라 니네니 조지지에 요리 자자디니 차왕거지 니지 조지디니 가르르베스나 당당 오르 슈신베 당다디 인국이 요르발라 타이네 당대 염두니라 슈베 차와디 타자디 강당 강 지당 머지 대 파르라 데베 다디에 머직버르 데그 유자 다르기 시에르기 리젠디 규제 당대 삼조기 고든 땜베 표준 넘버디 렉발 키네 소스 등강 땜발 되버 대신 파르라 달렌 추미기 땜투베 종다 당 굶시 상부 잡아 낭에 디니 하장기 개치모지 레라 디에 아제 로양이 빼차샤바 이나 장탕 종신유 다가는 신기 종탕 종신유 세기 베디니니라 야 차츠는 슈바이나 코든덴즈기 나바디나 다보레 차웨밍디니 차웨밍디니 참말로 가졌으나 장세기 차웨밍디당 조제 세월체버레 와라 타이네 베디니니기 나라 중에 장세기 차웨밍디 타자 강탕 강치머디 디 파르르 제베 고든디에 머지버레지 땜바체버레 와라 베탕보 장탕 종신 예세기 베딜야 차춘데 슈바이나 당대 뉴버 카드텀을 베스나 당대 차왕어진이 참조에 뉴버디 땜바레 와라 장세 투데버디 치두자네 장세에게 차와디 탱아 첸용베 고든디 땜바루와라 차외민 치마디이나 사바다 바에다 자나루 종아 종세 탄다와디 치두자네 턴다 카레 땜바암 세월 체월베스나 차와디 탄데 투레 종탕 종신 유베 튼다 딘데지 파르 강사라 나제밤 렌데오 체바르왈라 하바도 차와 치마 사바다 바에다 자나로 종아 종세기 차외 민디 제르야이나 퍼워 샤키구 신나 신세디 저두자네 차와 치마디 탄다 체당 지미 유베 튼다 디 나제로 체바르왈라 체장 장당 종신 유세기 베디 튼디 두바이나 베네 강시 팅아 장윤라 탄데 튜레 종당 종심이 임베 코든딘데지 나졸리야이나 텐로 체버왈라 디 타자디 조체쟁 안졸리야이나 세세타 모두 체버르왈라 베주 치마 사바다 바에다 자나르 종아 종탕 사바다 바에다 자나르 종아 종티제 종탕 종신 예세디라 차츠니 슈바이나 당대 겸둘라 자외 종세에게 차와디니가 튀기 단다와 제두전에 리베네 강식라 단다 종탕 중의 임베 코든 딘데지 파르 강사라 나제바 제바루와라 제장 당대 차왕어지 참저 누버디 직종 임바 이네 차외민티 탁자디 투숨기 낭내 강치민티 파르 강사라 제베 다탕 호든에 미직바 레스 댐바 레스 슈숭아라 금제디데 제장 배주낭의 규리낭라 랑소수 강댐바 레스 호든디 능신 이기 탁자를 공부시고야 디니 개침부 슈부지 차융구 요아레스 주고야 디니 당다 참조기 튼댐바 주버 딜레 고든댄주기 남배토는 양만한 고든댄주기 캐주 미직발라야 대제 샴세 낭세 초크시지기 토안에 모두 슈디여 당보 로알라 제작의 낭세기 이와 당보디 카드에서는 안주 빼지차샤 세 탕, 사신 유, 치 탕, 치신 유, 제 탕, 제신 유, 룹 탕, 룹신 유, 세 탕, 세신 유, 세게 베디겔이야 차츠누 슈바이나 탕보 세 탕, 사신 유, 세디 tu debare wala pawo sa sa se tibde sa shin ye se ge sa di ni sa sa jang de pe je ni ba pe na chi tang chi shin ye tang bu chi di ni para da cha chi gu chi sa chi chi je tu debe na be ton ne se war che ba de ni ba chi shin ye se ge chi di ni won para da cha chi gu chi chi je tan da we na be ton ne se war che ba de pe di nang shin 借汤借心月色的了恰村的徐伯云呢汤伯借的呢婆婆借他借的你别借的卡的是呢可我借那的借他借的扛大郎被提的苍茫老卡的是呢汤伯巧我的爹伯南伯团呢汤你别巧我的银呢坦大伯南伯团呢塞不下大的借汤被提能心竹汤竹心月色汤碎心月色了索伯被听做了恰村的徐伯云呢 당대 차왕어지니 참자와 예매 투베 누버디 댐바탕 차왕어머디 대바탕 차와치머디 단다와 지두전에 파르 강사를 제베 코든디 차와디디 탱아 제바인라 단다양 치탕 치미인베 코든딘데지 세월 제바레 하바도 차와치머디 베나 사탕 사사양 사탕 거워잖아도 쥐타쥐 거워산아도 쥐타 쥐了쏘베 두기 단다와 남배토네 세월 치베 저의 민디두지르야 저의 단다와 세지기다 퍼워 샤키구 신난 신디 저두자네 저와 치마디 단다의 윤투제 치당 치미인베 코든디 안돌러야이나 때로체바데 디이나 네 모두 수여기 당다 참조기 된대말 주두기 치다기 낭세 당부디니
4: 今天那么做公共商谈到天南村新新八天的平中龙井年轻列公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中六八千元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大追日别过了七零南新月别新南有秀
3: 제작의 낭생 니바디나 뺀나차샤 사탕 사신배 강이 쉐탕 쉐신유 뎁탕 뎁의 강제 꼴탕 꼴신유 룹탕 룹신유 세라 수학배 뺏디겔라야 차촌의 시에바이나 뺏튼즈 낭라야이나 너질리야이나 차와니니 틈바리 차와 민예가 로이나 두 단다외 토네 세월 제바리 세브라지 슈바이나 사탕 사심의 강인세기 사니가이나 사사장 치제 단다외 남배 토네 세월 제바리 다가는 신기 뎁탕 뎁의 강리세기 뎁디니 응원 타정무 뎁바사 뎁 지제 탄다웨 남베톤네 세월체버데 베디능신 꼴탕 꼴신유 룹탕 룹신유 세월소베 베디지글양안도 차츠니 슈바이나 차왕어지니기 펄기라 슈베 탕다소스 누바 가르쳐머르베스나 차왕어지 참자와 토튜바 예매기 차와 튜베 누바디 텀발체 요르와라 당대 염두니가라 자외 차외 민디 두기 탄다 와자와 인자 콩랑오드 슈베 낭시기 이와 탕구 능신 차와디 알체바 인라 탄다양 치당 치미인베 코든디 마덴바 체제 차와 태당테 탄다양 치당 치미인베 된다타 코든디 바르 강살라 나데버 체버와라 디게이나 네 슈야기 당대 된기 죽주 시엔시에벌레 당다 참조기 코든덴바르 세월 주베 치다기 낭세 니버디이 샴랑에 당다 참조기 된덴바르 죽주 시에벌레 치다기 낭세 이와 숨베골로 야이나 어디지 슈기에 낭세기 이와 숨버디 공동 어디 슈추베 낭세기 이와 탕부탕 니버니다 두버이나 중코가와 우리 체가와지 요래 제장의 대자 체제 우리 수역이 체시된 대지 유 다이네 샤먼 우리 수역의 낭색이 이와 순바디 능구 품무츠 초안낭라 야이나 표지 슉침부 시라 땅는 그래 로알라 빼지 차샤바이나 부구디라 시에다 머시에 민두스에라 속바 깨자 치탕 머치 민두스에라 속바 럽탕 머럽 민두스에라 속바 신디 제탕 머제 민두스에라 속바 깨자 텐조 딱바르시 시에그르발라 단데 내가라 야이나 표게 낭라 슈슈 유탕 메기 내던디 말이 단데 내가 디 가르르 베스나 럽탕 머럽 민두 제탕 머제 민두 세라 속베 차외 민디 탁자디 근데 치머지기 내던디데 디급기 차외 민디 탁제 표지 치당라 달로지 제 삼로지 땅 20지 지류 전에 또 표지기 남아 있는 니충샤 당보디 가르르에서는 디급기 제당 머제 민두 세라 속베 제니가 두 대배 남배 토안에 배주제게 망부도 배주제당기 나바니바디 가르레스나 응음에지에디 대배 남배 배주제 치매지에디 마음배 남배 배주제게 망부시라도 오나 지루 크게 양 타바르베 지루 크게 양마 타바르베스나 내둔 디골라야이나 나라 유에배 제이 낭래 창매 낭래야이나 카세와 당 코데웨 디시에 당 문진낭바지 할람통에 디 공부르샤 직체나 나래 따에게 빼자 융차베 왕기 붕부 마드 람니망 쿄지 마신 시제 망스에게 깨제 디 능신 차유기래 다이네 폐주 동당기 나바 티니 니가 유버니 등을랑래 내대야 개바즈 폐주 재탕 재미 윤배 타제 치루 티니를 야이나 치감부 징이지 시에제 디 양타바래 디 티시 디 양마타바래 디 머치세야라 속베 최동샤에 그 뽑아니 알라 요마래라 최동딘데지 샤장 샤미니바래 오나 공동호주 슈베 티당 티니라 아랭은 지 넘주 따와지 땡고 유스 숨바 있느니 나제 섬주 채나 지루 티니 강기 왕도 땅바 있네 땡데 소소소소리야 군데르 유바니 다 메메급제 생기 땡데 군제 당 거버레레 숭예 유바니니 팀좀 다 덕바 치고야 메버제 생기 군제 가레스나 비주 집에 유림 나라 야이나 남바 디니 니가 토네 이나 비주 치고 요르와라 정말 이제 표지기 남바 티니를 야이나 아래 섬주 남규지 댐바 이나 표지 치루기 남바 티니 강기 왕도 땅바 이네 파르르 제베 다디에 머직바르르 댕기 메로 섬기 조 표지 제게 정이 소소네 댄제 코든 강 이민탄 문제 등 강 이민소라 공부 시제 문지탄 코린 북 메로 섬기 빼나차샤 럽탕 멀럽 민도 제당 머제 민도 세당 마세 민도 답당 머더 민도 대당 마대 민도 세야라 속베 베텐즈 난게 차외 민텐즈 타자니 다 뒤대베 남베 토네 집에 샤다르 와라 차외 민티 뒤대베 코나 페이지 집에 남바 디 댄듄 소디 차왕금의 대당티 제발이야